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MVP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마리스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스티브 윙필드의 곡으로 보내드렸어요. I'm so glad that our Father in heaven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방송이 되고 있죠. 이 시간 주일에는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여러분께 찬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입니다. 날씨가 무슨 걱정이에요. 두 분이 함께 하시는데. 아, 정말 그래서도 사랑이 뚝뚝 묻어납니다. 회갑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은 못해요. 박종호의 곡 이어서 김도현 옥상달빛 함께한 사랑이란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요한 크리소스톰의 설교 자비를 베푸는 사람, 배정훈 교수의 글 올리브 열매처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궁핍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탐욕에서 멀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불같은 화에서 재빨리 멀어지게 되고 교만으로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도움을 베풀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며 더 이상 불을 열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재물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결실이 좋은 올리브 나무를 위해 밭을 준비하는 농부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가시를 태웁니다. 농부는 깨끗한 밭을 위하여 야생 짐승들을 몰아내고 시냇물을 밭으로 흘려보내겠죠. 좋은 올리브는 가장 키우기 쉽고 항상 푸르며 우리를 총명하게 하는 영양가 높은 건강식입니다. 다른 이를 돕는 일은 좋은 올리브가 가진 모든 특징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죽음이 다가올 때 좋은 올리브 나무 같은 이 선한 영혼을 목마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주고 영혼의 힘줄에 양분을 공급하고 더 강건하게 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은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영혼은 가장 잔잔한 항구보다 더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연평 안에 낮은 곳으로 양해중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에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알리슨 린의 큰 주에 빠진 날 위해 Just As I Am 보내드립니다.

Calm down, long expected, Jesus. 오랫동안 기다리던 스콧 리건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6396번께서 어머 명희님, 랄랄라 때 듣고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우연히 주파수 찾다가 이 시간대 팝송을 하고 계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 오래전인데 기억하고 계시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아마 영어 찬송을 보내드릴 때 들으셨었나 봐요. 고맙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해피엔딩님 들어오셨고요. 6003번께서는 남편과 함께 교회 가시는 길에 듣고 계시나 봅니다. 2329번, 오늘로 세도를 맞이한 아들과 교회 가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이준이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도를 맞이 축하합니다. 이준 안녕. 정말 우리 이준이 이름도 멋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저 또한 함께 기도 드릴게요. 신청하신 곡 천구한웅입니다. Miracle Generation.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플레이트의 찬양으로 창수님께서 정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주일에 함께 합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1부의 끝곡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CBS 노컷뉴스 듣고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2부에 다시 뵐게요.

0: KBS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한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 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습니다. 미사일이 공항 제3사 터미널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항 운영이 중단되고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됐으며 후티는 사우디의 예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공격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신속한 대응 방침을 밝혀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교실 대화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이후 별도로 확보된 피해 아동 등의 진술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녹음과 별개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학생들의 설문조사 등 독립적인 증거가 있다면 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9살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반복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 수집 증거와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한 LH 임직원들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산 등록 성실 의무 위반은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은 2건이었고 징계 수위는 모두 견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위반 내용과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련성 발작병력이 있고 의료진으로부터 금주 권고까지 받고도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이 남성이 사고 석 달 전에도 발작으로 치료받았고 이후 예약된 신경과 진료에도 여러 차례 가지 않았으며 사고 이틀 전에는 술까지 마신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작이 재발할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발작 우려가 있다면 의사의 별도 고지가 없더라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주의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 습도는 81%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0: CBS
1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1: 주방 싱크대도.
1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1: 어디로?
1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3: DS 대성하우징.
1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6: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0: 점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그대창가의 이명희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3.1교회 POP 권충한 김은교의 보컬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했습니다. 그대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나눌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보내실 때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함께하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이용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Throw out the lifeline. Fairhaven Baptist Church의 곡이었고요. The London Fox Choir의 찬양으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I've found a friend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조수아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동준님께서 청하신 손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송경민의 찬양,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했습니다. 주일에 함께한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 끝곡은 오 신실하신 주,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은 여러분 역대하 21장의 말씀이지만 이 앞에 있는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중심적인 말씀은 그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왕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세우셨죠. 솔로몬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죠. 남유다의 왕이 여러분 르호보암, 그의 아들이 아비하, 그의 아들이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아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여호사밧과 여호람, 남유다의 왕들을 좀 나눕니다. 여호사밧은 17장부터 그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찬란한 그의 통치에 큰 영광스러움도 있고 반대로 암울한 치명적인 그늘도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아사왕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됐었을 때 그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우상을 척결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서 율법을 유다 전역에서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유다 전역에 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역대하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전국에 재판관을 세워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사람을 위하여서 재판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바른 재판을 하라. 그래서 그 전역이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그 율법에 합당한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위기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이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창과 칼을 든 군사가 아니라 여러분 찬양대, 지금의 저 찬양대처럼 군대의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고 그 찬양대가 찬양함으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 앞에서 그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신비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다 무찌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 찬송의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죠. 역대하 17장 5절 10절과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 여호사밧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20장 30절에는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요 주어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손에 그 나라를 주셨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평강을 주시고 견고한 나라를 주시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우리에게 삶의 견고함 그리고 평안이 임하죠.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우리의 주어가 나 자신일 때, 자기 중심성일 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래서 참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그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악한 왕 모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여러분 매몰시켜 빠뜨리게 했었던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국강병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만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죠.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둘러 갈리는데 수십 년간 같은 형제국끼리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해 온 거예요.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를 지켜내려면 일단 형제국과 좀 평화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혼인정책으로 정략결혼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경계를 안전하게 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하나가 되면 주변에 있는 시리아나 모압이나 암몬들이 쳐들어왔을 때 함께 공동 대응함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아합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극심한 우상숭배로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패권국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렇게 극심하고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악한 왕이 있었었던 그 아합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모스 호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부유할 때, 가장 풍요로울 때 반대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정략결혼을 통해서 유다의 국력을 안정시키고 싶었어요. 지켜내려고 했어요. 지금의 평안을, 지금의 견고함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지켜내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나라를 주셨고 견고하게 하셨고 평강을 주셨고 유다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지켜내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세워가는 것도 은혜지만 지키는 것도 은혜로 지켜야 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인간의 힘으로 마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하죠. 처음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께 묻지 않고 자기의 인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타성에 젖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느냐? 너희의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희의 마치는 끝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구나. 구약의 많은 왕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은 정말 선정을 베풀다가 자기 중심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패역한 짓을 행하기도 하다가 결국에 끝이 좋은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들에게 읽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힘으로 마치는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경계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마지막 실수가 바로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거예요. 다음 장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남유다에 몰아놓고 그 왕실의 씨를 말리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이제 함께 읽었었던 21장 전체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론을 21장 6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결국 그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따르는 우상 숭배에 그도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패역한 마지막 모습을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출발은 4절 말씀이에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성경은 분명하게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히브리 원어에 세력을 얻은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그 왕국을 자기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은혜로 지켜온 그 나라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세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왕권을 얻게 되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패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합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대항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죄의 증상인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죠. 4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의 아우들과 신하들을 모두 다 살해해버립니다. 자기의 경쟁자,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11절에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우상의 길로 인도했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것은 다 우상을 섬기라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에돔과 아라비아를 통해서 침략을 하게 하죠. 그때 깨우쳤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전쟁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중병이 들어서, 내장 쪽에 중병이 들어서 2년 동안 중병을 앓다가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비참하죠? 그런데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자, 성경 있으신 분들 19절과 20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말씀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람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에요. 두세 가지 특징적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에게 앞선 왕들이 백성들이 장례식 때 분양했는데 여호람에게는 그 누구도 분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가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여호람의 죽음 그 삶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아주 마음 아픈 표현이 나오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 삶에 기억하고 싶은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열조의 묘실, 열왕의 묘실, 다른 표현으로는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매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언약과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던 너의 위로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셨죠. 그런데 너는 거기에서 제외라는 거예요. 너는 그 구속사에, 그 언약적인 그 흐름 속에 합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살해와 폭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너가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거부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왕이었어도. 두 번째는 분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으면 많은 성도들이 가서 그 애도하면서 여러분 조문 예배를 드리죠. 똑같은 거예요. 왕의 죽음에 향을 피우는 장례의식은 그 앞선 그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며 애도하는 것이거든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역사

국가적으로 그가 한 일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호람의 죽음 앞에는 아무도 분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가 죽었는데 누구조차도 상심감을 갖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도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백성들 중에 누구도 그 죽음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애도를 정지했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는 기간을 기억할 가치가 없는 시간으로 그들이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것이죠. 애도하지 않고 분향하지 않았어요. 철학자 유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도받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인간성의 척도다라는 거예요. 애도받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인간성의 척도다. 풀어서 해결하면 장례식 때 어떤 분들이 와서 슬퍼하고 고인을 기리고 기억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여호람의 죽음 앞에는 단 한 사람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비참한 종말론, 존재의 종말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함과 분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다라고 하는 비참한 존재론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서운 죽음이죠. 그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왕권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앞에 은혜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가장 쓸쓸하고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 여호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읽게끔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나의 죽음은, 나의 장례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상기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겠죠. 근데 담임 목사가 장례식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오해하지는 말고 드리세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제일 힘든 장례. 고인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제 눈으로 봤고 자라나고 그러면 주례할 때도 할 얘기가 많아요. 고인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스토리들이 있고 그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 장례식 때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며 성도들에게 이분의 삶이 이랬다고 말씀드릴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자녀들은 우리 교회 나오는데 고인이 다른 교회를 나가시든지 그러셔서 저는 전혀 모를 때 그러면 그 기본적인 성경을 읽고 풀이해주는 정도로 외에는 어떤 진중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체적으로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이런 귀한 자녀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고인들의 신앙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도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인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기억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방전사님한테 물론 제가 기억하는 분, 마음에 남아있는 분, 아시는 분들 있지만 그 모든 분들이 장례가 나면 신방전도사님한테 그분이 무슨 일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을 했으며 신앙의 궤적과 삶의 궤적을 좀 정리해서 꼭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 대해서 설교를 두 번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꼭 우리 전도사님들 가지고 오셔가지고 본인이 기도할 때 다 쓰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정말 그냥 죄송합니다. 예배만 드리시고 제에게는 기억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기억되는 존재가 아닐 때가 있는 거죠. 나의 마지막 장례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꼭 저에게 그럴 필요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모를 뿐

있는지 제가 모를 뿐이지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여주고 가시는 거예요. 심고 가시는 거예요. 시를 하나 좀 볼까요? 하관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시는 문인수입니다. 단 두 줄이에요, 시가.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 피어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 점점점. 이것이 시의 전체예요. 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 때 마지막 시신을 관에 모시고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하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원해요. 어머니 다시는 무엇으로 피어나지 마세요. 그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 피어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의 사상 속에 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윤회 환생 불교적인 용어이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흙으로 들어가셔서 꽃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주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주네요. 어머니의 죽음 앞에 그 아름다운 수사를 단호하게 거부해요. 어머니 다시는 그 무엇으로 피어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고단한 삶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완벽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이 이 시 첫 구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 이렇게 표현해요. 하관하는데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 이렇게. 여러분 대개 하관할 때 땅에 묻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묻는다는 행위는 소멸, 단절, 완벽한 이별을 상징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식물을 땅에 심어 뿌리 내리게 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행위가 심는다는 거예요. 시인은 땅 속으로 내려가는 어머니의 관을 보면서 어머니를 한낱 썩어 없어질 시순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시린 이 세상이 아닌 저 따뜻하고 영원한 땅 천국의 어머니를 그 존재 자체를 깊이 뿌리 내리게끔 하고 싶은 거룩한 식목 작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 어머니와 단절이 아니라 어머니가 무엇인가 이 땅에 심고 간 것, 내 마음 속에 심고 간 것, 내 마음 속에 심겠다는 의미도 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우리가 장례식 마지막 때 하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도 심고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육신이 가진 한계 그리고 부활 시에 있게 될 영광을 대비하고 있죠. 이 땅에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을 한계, 고통, 늙음, 병듦, 쇠약함을 다 심고 부활의 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을 흔적을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심고 갑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서 이분이 무엇을 심고 갔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하는 것이고 그 삶을 뒤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언가 심어주고 가셨어요.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한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심어주셨어요.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라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유다 왕실의 영적인 독소를 심어놓았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영적인 독소를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과 그 후대에 유다의 그 왕국의 어마어마한 파멸로 몰고 가는 그 어떤 것을 심어놓고 간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에 무언가 심고 갈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거예요. 교회의 자녀에게 그리고 가정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심고 갈 겁니다. 여호람처럼 세상의 소유와 성공만을 쫓다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쓸쓸한 마침표를 여러분 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노스는 한계가 있다,

부패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의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죄성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반드시 죽는다. 나에게 한계가 있고 이 죽음이 죄악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여러분을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심고 가야 하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편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순방 귀국길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성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의 SNS 활동 확대와 관련해 SNS는 여러 소통 통로 중 하나일 뿐이라며

0: 대통령의 직접 소통 방식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를 좁히고 국정과 국민 사이의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한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 재래식 전련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습니다. 미사일이 공항 제3-4터미널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항 운영이 중단되고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됐으며 후티는 사우디의 예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공격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신속한 대응 방침을 밝혀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전과를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출석 당시 검찰이 전과 16범의 말만 듣고 자신을 범법자로 몰았다고 발언했는데 법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더라도 제보자의 전과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8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 다친 뒤 한 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락사고로 인한 골절과 보행 제한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일으켰고 이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전 부정맥 진단 이력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부정맥은 폐색전증과 발생 기전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료진으로부터 금주 권고까지 받고도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람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역도 선수는 인상을 쓰며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역도를 있는 힘껏 들어 올립니다. 그러고도 잠시 든 채로 서 있다가 마침내 바닥에 내려놓죠. 그 모습을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고민이나 걱정을 든 채 힘겹게 버티는 우리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다행인 건 끝까지 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내려놓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지금은 내려놓는 시간이죠. 한 주의 무거운 마음이나 고민은 내려놓고요. 주일엔 CCM과 함께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은요. 이윤화의 찬양입니다. 내려놓음.

이은화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이 시간만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마음, 어려움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4: 레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레노.

브라이터 데이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었고요. 앞서 들은 곡은 찬송가 밴드 남궁송옥의 목소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창수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0184번님, 딸이 입시 실기시험 보러 들어가고 기다리는 동안 라디오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청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러빔의 찬양 하나님의 열심 듣고요. 빨간약의 주보혈 함께하고 오늘의 겨자씨 나눌게요.

오늘의 겨자씨. 우리는 신의 악기입니다. 종교 철학자 부버는 하나 될 때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기와 연주자의 관계 역시 이런 하나 됨을 보여줍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과 떨어질 수 없듯이 떨어지면 울림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생명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위에 좌정해 있지 않고 생명으로 연주합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연주가 아닙니다. 거의 자신을 망각한 채 울림에 머물며 곡에 자신의 목소리를 부여하는 연주입니다. 바이올린의 울림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내 인생의 울림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연주자가 악기의 울림을 추구하듯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울릴 때 비로소 우리 행동은 빛이 납니다. 연주자가 여기서 연주하고 악기가 저기서 소리내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주자와 악기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자칫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오전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슬레스케이츠의 가문비 나무의 노래 가운데서 함께 나눴고요. 이어드린 찬양, 찬양하는 사람들의 주님 내 안에, 시와 그림의 임재였습니다. 3768번님, 고2 학생입니다. 교회가 멀어 엄마와 차에서 청취하며 교회 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생일 기념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요새 시험 기간이라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제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자주 듣는 찬양 잔치 공동체의 부드러운 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평소에는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주일 오전에 엄마와 찬양 들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 가는 이 길, 이 시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2 학생 생일 축하해요. 신청곡도 전해드립니다. 잔치 공동체 부드러운 힘.

S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명선의 시선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 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욕설과 비아냥을 반복하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건전한 공론의 장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용한 좌하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베 용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개혁 진영에서 쓰던 언어 유희라며 이를 둘러싼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SNS를 포함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별도 글에서는 호사를 누리면서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권력자를 비판했는데 일각에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순방 귀국길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더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성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의 SNS 활동 확대와 관련해 SNS는 여러 소통 통로 중 하나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소통 방식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0: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를 좁히고 국정과 국민 사이에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고등학생 시절 논문 대필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논문 파일 작성자란에 남아있던 케냐 국적 대필 작가 벤슨을 거론하며 한 의원이 밝힌 온라인 튜터와 같은 인물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한 것은 사법부 독립침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감싸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미동맹 균열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자주파가 아닌 종북파라고 비판하며 정 장관의 DMZ 지뢰 발언과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사 소환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연합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북 의료지원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한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 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한 결과 참여기업의 97.5%가 사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 습도는 43%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아이들 방에 천장을 장식하는 야광 스티커 벽지. 한때 꽤 유행했었죠. 형광등 불빛을 한동안 흡수했다가 불이 꺼지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원리인데요. 별이나 달 모양 스티커를 천장에 가득 붙여놓으면 침대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는 것 같은 색다른 경험이 가능했었죠. 이 야광 스티커는 처음에는 불을 끄자마자 눈부시게 빛이 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머금었던 빛이 서서히 사그러들기 마련이죠. 어쩌면 한 주가 마무리되는 오늘 같은 날이 꼭 그렇겠죠?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면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것처럼 몸도 마음도 방전

하는 느낌일 텐데요. 이럴 때 기운을 차리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오늘을 잘 보내고 나면 다시 활력을 되찾으실 거예요.

10월 11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위대한 쇼맨에서 흘렀던 곡이죠. 지프 자이프만, 휴 잭맨, 미시

윌리엄스였습니다. A Million Dreams. 야광 스티커로 벽지를 장식하는 거 꽤 인기 있는 인테리어였죠.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한때는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빛이 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퇴색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때가 바로 재충전이 필요한 순간일 겁니다. 음악을 듣던, 책을 보던, 영화를 즐기던, 여행을 떠나던 에너지를 충분하게 흡수하고 나면 분명히 다시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주일에 만나고 있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제시 제이의 플래시라이트였고요. 제임스 아서와 앤마리의 음성으로 오늘은 들었고요. 또 잭 에프런과 젠다이의 음성으로 또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We Write the Stars, 또 스카일라 그레이의 Everything I Need까지 전했습니다. 5183번으로 얼마 전에 해피송을 듣고요. 어른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젊거나 어렸을 때는 자격지심에 패배라는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에게 뒤진다고 생각될 때 두려움을 갖거나 피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기롭게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어떤 프로 선수도 늘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도 하죠. 넘어지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넘어졌어도 잘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뭐 다음에 주의하고 그래도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정작 어른들이 잘 못 그러는 것도 같아요. 이것을 머리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알고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다면 나이가 어떻든 진정한 어른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경도련님 남기셨고요. 매트 밀러예요. The Rose.

메이플 피카님, 사라 맥락클란의 Ordinary Miracle이었고요. 또 알스튜어트의 The Palace of Versailles, 문경도련님, 배트 미들러의 The Rose였습니다. 9079번으로 지수님 요즘 진짜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며칠 전에는 알바 갔다가 손가락이 빠지게 설거지도 하고 왔네요. 1000명이 넘는 분들의 설거지를 했지만 그래도 알바비를 생각하니까 웃음이 납니다. 아유, 우리 9079님 진짜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좀 아는데 우리 9079님이 평소에는 또 장사도 하시거든요. 국수가게 하시나?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진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준마십니다. 아마 평소에는 보온업에 집중하시고 또 휴일에는 이렇게 알바도 하시고 알바비도 알바비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하우스의 곡 이어지고요. When I look into your eyes.

0504님, 시원한 팝송으로 힘내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0432님, 사소하지 않은 나만의 규칙, 라디오든 98.1에 맞춰준다 하시면서 또 시원한 노래 신청하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가을 타는 산도님이 신청하셨고, 트레인의 50 Ways to Say Goodbye. 노래 좀 초반이 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전 곡은 커팅 크루의 I Just Died in Your Arms. 또 파이어하우스의 When I Look Into Your Eyes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10월 11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다는데요. 경숙님 하트입니다.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SNS를 통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법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욕설과 비아냥을 반복하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건전한 공론의 장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용한 좌하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베 용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개혁 진영에서 쓰던 언어 유희라며 이를 둘러싼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SNS를 포함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별도 글에서는 호사를 누리면서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권력자를 비판했는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고등학생 시절 논문 대필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문 파일 작성자란에 남아있던 케냐 국적 대필 작가 벤슨을 거론하며 한 의원이 밝힌 온라인 튜터와 같은 인물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한 것은 사법부 독립침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감싸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0: 국민의힘이 한미동맹 균열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자주파가 아닌 종북파라고 비판하며 정 장관의 DMZ 지뢰 발언과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사 소환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연합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북 의료 지원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H가 앞으로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 임대주택 2만 528가구를 공급합니다. 유형별로는 청년주택이 1만 4,558가구로 70% 넘게 차지하고 신혼부부용은 3,398가구입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 공급 물량이 1,920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LH는 올해 약정한 물량 가운데 서울 만 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해 내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한 결과 참여기업의 97.5%가 사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기업 지원금이 일생활균형문화 확산과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0%를 넘었고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 습도는 43%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3: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1시 5분입니다.

0: 탱크9977님, 에어서플라이의 Lose the Love,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눌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계절의 깊이가 한층 더해진 가을입니다. 파란 하늘과 알맞게 서늘한 바람, 시선 끝마다 선명하게 물들어가는 풍경까지 가을이 전하는 언어들은 어쩜 이렇게 매번 아름답고 다정할까요? 하지만 이 계절이 주는 특별함은 늘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죠? 자꾸 미루다 보면 계절은 어느새 짧은 여운만 남긴 채 저만치 멀어져 있곤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 가을을 가장 근사하게 품에 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팝의 미로는 자넷 잭슨의 리듬 네이션입니다.

자넷 잭슨의 리듬 네이션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의식이 담긴 팝 댄스 곡 중에 하나인데요. 음악과 춤을 매개체로 인종차별, 불평등, 가난 등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넷 잭슨은 정치나 인종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가상의 국가 리듬 네이션을 선언하면서 청소년들과 대중에게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는데요.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자넷 잭슨만의 칼군무는 이후 수많은 K-POP 아이돌과 팝스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죠. 함께 들어봅니다. 팝의 위로 자넷 잭슨의 리듬 네이션입니다.

팝의 위로 자넥 잭슨의 리듬 네이션이었습니다. 10월 11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신청곡 이어가 볼게요. 진원님, 시스캐치, 소울 서바이버.

사만다 팍스의 I Only Wanna Be With You였고요. 의학생인 Bay City Rollers의 Saturday Night, 또 시스케치의 Soul Survivo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077번으로 늘 이 시간은 점심 식사를 먹는 시간인데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음악도 좋고 앞으로는 저의 신청곡도 나오는 날이 있겠죠?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두드리셔야지 열리죠. 근데 신청곡 적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보고요. 파트리샤 가스의 곡이에요. If You Go Away.

야니코 마샤스입니다. 추억의 솔렌자라, 솔렌자라였고요. 또 프랑스 뮤지션이죠. 앙조 앙조의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아요. 니 포르테 니 브라질. 또 파트리샤 가스의 If You Go Away까지 세 곡을 전했습니다. 1326님, 제 나이에 딱 절반. 제가 지금 52살이니까 26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태국 방콕에 갔었는데요. 라이브 카페에도 들렀었죠. 전 해외여행이라 마음이 한껏 들뜬 상태였고 시원한 맥주 한 모금. 아, 정말 황홀한 밤이었어요. 라이브 연주를 듣는데 이런 신세계가 있다니 깜짝 놀랐죠. 연주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평균 연령이 한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분들의 연주셨거든요. 악기 하나, 드럼, 색소폰 너무 멋졌는데요. 다시금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집니다. 26년 전에 첫 해외여행 태국으로 갔다 오셨고 다른 것보다도 음악에 매료돼서 오셨네요. 연주가 멋졌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경험에서 나오는 테크닉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음에는 또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우리 해피송에서 들었던 곡들 현지에서 직접 들어도 너무나 좋으실 것 같네요. 10월 11일 주일에 함께한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Autumn Leaves 남기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3: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20대 남성 A씨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 하고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0대 장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강원경찰청과 공조해 양양의 한 야산에서 부인과 도주 차량을 먼저 발견한 뒤 낮 12시 35분쯤 인근을 수색해 남성을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SNS를 통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법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욕설과 비아냥을 반복하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건전한 공론의 장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용한 좌하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베 용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개혁 진영에서 쓰던 언어 유희라며 이를 둘러싼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SNS를 포함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별도 글에서는 호사를 누리면서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권력자를 비판했는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고등학생 시절 논문 대필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문 파일 작성자란에 남아있던 케냐 국적 대필 작가 벤슨을 거룩하며 한 의원이 밝힌 온라인 튜터와 같은 인물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0: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한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감싸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미동맹 균열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자주파가 아닌 종북파라고 비판하며 정 장관의 DMZ 주례 발언과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문제 삼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8.3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8: 2시 5분입니다.
9: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10월 11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왕서방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이문세 조조할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송인찬의 어떤가요? 주말에는 또 평일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우리 송편님들의 귀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거고요. 당일에 바로바로 좀 사연이 소개되지 않고 신청곡이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차곡차곡 잘 모았다가 이렇게 주말 방송에서 또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신청곡 있다 하면은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지고 있는지, 어색함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는지 한번 팔짱 끼고 고개 45도 살짝 기울여서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6: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5: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7: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5: 전
6: 이번에

0: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 여행.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김현정 끝이라면 그 전곡은 엄정화 몰라 애느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애느님은 90년대로 한번 이참에 엄정화의 몰라 신청해봅니다 하셔주셨고요. 90년대 히트 가수 두 명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코너 콩콩찬찬 노래디깅 출발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찬에게 보내신 청곡 솔찬희 이어봤습니다. 콩콩 찬찬 노래 디깅. 자, 앞서 제가 연결고리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 시간은 저 송디와 송편님들 그리고 PD 이 세 명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잘 이어지는지 노래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뭐 최근에 텔레파시 발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노래만큼은 우리 또 매끄럽게 연결이 잘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콩콩찬찬 노래디깅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하마님의 사연이고요. 제 사위는 요리사는 아닌데 제가 손을 다쳐서 요리를 못하니까 요리책 보고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아들보다 더 잘해요. 근데 DJ 바뀌셨나봐요. 적응이 아직 안 되네요. IUI에 갑자기 신청합니다. 라디오 틀었는데 갑자기 이런 낯선 목소리가 들려서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마님. 아, 근데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해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원래 취미가 요리는 아니었지만 장모님이죠. 장모님을 위해서 손수 공부해서 요리를 해온 거잖아요. 아, 이런 사위 얼마나 기특할까요, 진짜. 사위가 갑자기 가져온 이 요리에 이어서 PD의 선곡은요, 태연의 위켄드고요. 저 송디의 디긴 곡은 어떤 곡이 나올지 예측하면서 노래 세 곡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였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갑자기라는 노래가 좀 마냥 막 밝고 방방 뛰는 그런 노래보다는 살짝 그 은은하게 베이스에 이 중후한 베이스가 깔려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생각을 해서 태연의 위켄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까지 세 곡 한번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연 7435번님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된 지 7일째 집에서 1시간 통학버스 타고 다니는 느림보 둘째 아들 픽업하러 가는 길이에요. 4학년답지 않게 디셈버 심 노래를 좋아해요. 송디 신청해도 되나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잠깐만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를 1시간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야, 와, 어디서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와, 노래 선곡도 기가 막힙니다. DK의 심을 신청해 주셨어요. 가끔 이렇게 우리 송편님들 자녀분들 중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7435번님 지금 또 전업주부로서의 새로운 도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내년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도전이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생길 많은 꿈들 그리고 맞닥뜨릴 도전들 응원하면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디셈버의 심, PD의 선곡 V1 그런가 봐요. 그리고 송디의 디긴 곡도 노래로 한번 만나보시죠.

디셈버의 심, V1 그런가봐요에 이은 DJ의 선곡은요, 송아의 그대를 알고였습니다. 자, 이 세 곡과 함께 7435번님의 새로운 도전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콩콩찬찬 노래 디깅은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우리 송편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실비아님이 고민 상담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삼다수 6팩 12개가 이름도 없고 문 앞에 덩그러니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주인을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한 20년쯤 전만 됐어도 찾기 진짜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다 옆집 벨 띵동띵동 누르면서 이거 혹시 주인이신가요? 아닌가요? 아니군요. 옆집 가볼게요. 뭔가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은 옆집에 벨 누르면 일단 경계부터 하죠. 뭔가 내가 잘못해서 뭐가 왔나? 왜 왔지? 누구시지? 맞네.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저라면은 그냥 옆에 조금 슬쩍 치워두고 뭐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송편님들은 또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의견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 황진수님의 신청곡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이유 이별로부터. 원래는 이별로부터인데요. 또 붙이면은 이별로부터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송편님들 노래 들으면서 중의적인

0: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이번엔 목 한번 풀어볼까요? 아래도 위로도 한 번씩 땡겨주기. 왼쪽도 땡겨주고 오른쪽도 땡겨주고. 천천히 관절 조심, 근육 조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죠. 주름아 가라, 텐션아 와라. 송기와 함께하는 어떤가요? 4시까지 채널 고지야.
1: 하하이님, 청취율 조사를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이번에 송디로 바뀌고 나서 적극적으로 들었으니 전화를 받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 전화를 받든 못 받든 애리조나 송디 응원합니다.

언제부터 또 제가 애리조나 송디가 된 거죠? 애리조나가 이제 제가 월요일마다 보이는 라디오에 입고 오는 그 티셔츠에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애리조나. 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아니죠. 근데 다음 주지만 뭐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또 청취율 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취율 조사 오면은 송인찬의 어떤가요? 이름 많이 외쳐주세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구름맛 사탕님의 신청곡 신승훈 가을빛 추억. 저희는 테이프 깔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구.

0: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화일보재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20대 남성이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부인을 차량에 태워 납치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 하고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0대 장모를 발견했지만 병원 이송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강원도 양양에서 부인과 도주 차량을 발견한 뒤 수색을 이어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인은 다행히 다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 골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대통령 경호 차량이 태릉 CC에서 포착됐다며 대통령이 대형 사고 때 골프를 쳤다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휴일 비공개 일정은 원칙적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적인 일정을 정치 공방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진이나 영상 공개에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급감했던 서울 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회복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대출은 당초 약정대로 가능하도록 지시했다며 현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착취물 도박 사이트는 합법적 차단이 어려울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을 통해 물리적 파괴, 폐쇄 조치를 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SNS를 통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법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집니다. LH가 앞으로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 임대주택 2만 528가구를 공급합니다. 유형별로는 청년주택이 14,558가구로 70% 넘게 차지하고 신혼부부용은 3,398가구입니다.

0: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1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나고
2: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하네.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이승철이 부른 아마추어. 030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아마추어라는 곡도 아마 제 생각에 공감 많이 하고 눈물 흘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조금 대표적인 예신 것 같은데 엄마니까 잘해야 돼. 아빠니까 잘해야 돼. 막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역할이 처음인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얘기해 주지 않다가 딱 이 노래를 들으면 아 그치 사실은 다 처음이 있는 거고 못할 때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사회에서는 잘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딱 자극시키고 감동시키는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6850번님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요. 길고양이를 보고 이 친구들한테 조심스레 다가갔는데도 도망가 버려서 슬픕니다. 아, 저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 아닌데 간식을 안 들고 가서 그럴까요? 송지는 고양이 마주치면 다가가시는지 아니 무서워서 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도 한 20m쯤 되는 그래요 귀여운 거인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우리 6850번님이 무섭게 생기지 않다고 했으니까 안 무서운 거인이 다가오면 무섭잖아요. 그래도 도망갈 겁니다. 예, 이거는 일단 우리가 상정하고 가야 되고 저만의 조금 팁이 있다면 일단 무조건 1순위 간식입니다. 먹을 거를 이렇게 먹을 걸 유인을 해야 되고 그 고양이와 사람이 안 도망갈 거리가 있어요. 살짝 그 애매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간식을 이렇게 살짝 유혹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한 10마리 중에 5마리 정도는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고 물리거나 핥히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는 이 송인찬의 어떤가요가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명시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고양이의 프로포즈를 받고 싶은 우리 6850번님의 마음을 담아 강타 프로포즈.

강타 프로포즈였고요. 165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 4866번님 동생이랑 충주로 바이크 라이딩 나왔는데 무사 복귀하겠습니다. 음악까지 신나서 기분 최고예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이야, 라이더 맞네요. 이 상의가 약간 기본 그 흰색 배경에 어깨 라인만 살짝 그 핑크색이 좀 적절하게 섞인 흔히 이제 힙하다고 하죠. 이야, 이 딱 힙함의 정석을 입고 와주셨습니다. 저는 겁이 좀 많아가지고 이 오토바이 타고 딱 달리는 그걸 보면 시원하기도 하면서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4866번님 동생분이랑 안전하게 라이딩 잘 즐기시고요. 꼭 무사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라일락 서영님의 신청곡인데요. 더붐의 예상 밖의 얘기. 하지만 예상 밖으로 많이 신청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0: 더붐 예상밖의 얘기 마이바흐전님의 신청곡 REF 가을의 기억 NRG 할 수 있어 세 곡까지 함께하고 왔습니다. 사랑의 수인님 오늘 우리 집 벼 베느라 바쁜데 잠깐 짬이 나서 인사드립니다. 이런 마음 송디는 알랑가 몰랑.
1: 벌써 추수절이에요? 아 추수철 철. 야 이게 근데 올해 좀 날씨가 막 변덕이 심해가지고 수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일단 대박 나셨길 바라고요. 참고로 이 송디는 서울 촌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고구마 깔짝깔짝 고구마 캐본 게 답니다. 저는 모른다. 1223번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 보내는데 저는 매일 밖에서 농업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풀 뽑느라 진짜 더웠어요. 아, 이 팀에서 나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정말 파랗고 예뻐서 더 서글퍼요. 야, 이게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사실. 게다가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 이거 풀 뽑으시면 또 계속 숙여야 되니까 허리도 좀 무리가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꼭 이런 날에는 괜히 날씨가 좋단 말이죠. 그게 참 밉죠. 자, 1223번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탈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무카무카님 휴일 연속 출근입니다. 퇴사하고 싶네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송디 혼자면 참 쉬울 텐데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네요. 아들 보면서 힘내야죠. 그래요, 우리 퇴사는 다들 노래로 대리만족하고 아마 비슷한 느낌 가질 송편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족 보면서 우리 모두 힘냅시다. 한스밴드 오락실 하하이님의 신청곡이고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무카무카님의 신청곡 그리고 1223번님께도 띄워드립니다.

신입성편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호연맘님, 나른한 오후 시간 좋은 선곡과 함께 운동 시작한 2주차 신입 팬입니다. 꺄토! 반갑습니다. 우리 호연맘님. 이게 은근히 좀 운동하면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건강도 챙기고 어떤 가요도 챙기고 일석이조 방송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간이 또 운동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뭐 어떤 운동 하고 계신지 그리고 송편님들만의 건강관리 팁 이런 얘기도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오랜만에 신청해 주신 분이네요. 샘송님의 신청곡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장나무님께서 이런 얘기 보내주셨어요. 10월에 듣고 싶은 노래,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선선한 바람과 함께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남편이 여행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음악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참 뭔가 강렬한 그런 느낌이 없더라도 이 잔잔함만으로도 어떤 그 계절을 대표하는 곡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곡이 진짜 그런 곡의 대표격이죠. 송편님들도 이 노래 들으면서 멋진 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송이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입니다.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0: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재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 골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대통령 경호 차량이 태릉시시에서 포착됐다며 대통령이 대형 사고 때 골프를 쳤다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SNS 메시지를 두고 소통이 아니라 지지율 방어용 지지층 챙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SNS 글이 정책 혼선과 진영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정책과 외교, 안보 사안은 공식 채널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한 데 대해 2차 가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개혁신당도 SNS 대신 기자회견을 정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SNS를 통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임 지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자신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도 과거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일을 거론하며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급감했던 서울 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회복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대출은 당초 약정대로 가능하도록 지시했다며 현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착취물 도박 사이트는 합법적 차단이 어려울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을 통해 물리적 파괴, 폐쇄 조치를 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앞으로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 임대주택 2만 528가구를 공급합니다. 유형별로는 청년주택이 14,558가구로 70% 넘게 차지하고 신혼부부용은 3,398가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5: CBS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9: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8: 주방 싱크대도.
9: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8: 어디로?
9: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0: DS 대성하우징.
1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는 유난히 빠진 말이 많습니다. 거기 있잖아. 거기. 그 사람 어떻게 됐대? 아, 그 사람? 이렇게 이름도 장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대화는 잘 굴러가죠. 오래 알고 지낸다는 건 서로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제이슨 브라즈와 코비 칼레이가 함께했습니다.

제이슨 브라즈와 코비 칼레이가 함께한 럭키 라이키 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 팝 하효진입니다. 우리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물론

0: 좋지만
1: 가만히 있어도 다 알고 편한 사람은 좀 더 특별하죠. 굳이 뭐 무슨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책을 보고 한 사람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도 그 정적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 있잖아요. 어쩌면 가까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대화든 침묵이든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있어지는 건가 봐요. 우리도 그런 사이가 된 거겠죠? 하유진의 라이키 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2: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2: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4: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3: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5: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3: 전
4: 이번에도
3: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르노.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가수 사만타 시리즈였어요. 사만타 문바의 Gotta Tell You 그리고 사만타 폭스의 Nothing's Gonna Stop Me Now 8280님 청해주신 이모션은 사만타 세게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또 묶어서 들으니까 느낌이 색다르네요. 다 다른 가수인데 그죠? 음휴시인님께서 오늘 낮인데도 따뜻한 커피 마셨습니다. 낙엽 밟을 준비로 트렌치코트 꺼내야겠어요 라고 오 이제 그 계절이 왔네요. 트렌치의 계절 진짜 이 가을에는 이 트렌치코트 안 입어주면 왠지 좀 섭섭한 기분 뭔지 아시죠? 이 트렌치코트 샥 휘날리면서 낙엽 사박사박 밟아주고 또 이런 좋은 노래들도 함께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살 겁니다 여러분.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5448님 조명희님 신청해 주셨고요. CBS 뮤직 차트 28위 Marmalade의 Reflections of My Life

기분이 상큼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버글스의 Video Kill the Radio Star 그리고 인기 차트 76위 뱅글스의 Manic Monday 이 곡은 내일을 미리

생각하며 들은 노래였고요. 퀸의 Radio Gaga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내일 월요일이네요, 여러분. 진짜 슬프다. 그래도 우리 이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면서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구만이님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비로소 시원한 계절이 왔어요 하셨네요. 진짜 이 날씨는 1년 중에 딱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거라서 즐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남혜윤님이 눈이 자꾸 감겨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타왔어요 하셨는데, 오, 저와 같은 아아파 여기 계시군요. 날이 추워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 향긋한 커피 향기와 어울리는 노래 두곡 띄워드릴게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그리고 다니엘 파우터입니다. Bad Day.

박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끝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UB40의 Where Did I Go Wrong 오성희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CBS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 골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대통령 경호 차량이 태릉 CC에서 포착됐다며 대통령이 대형 사고 때 골프를 쳤다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SNS 메시지를 두고 소통이 아니라 지지율 방어용 지지층 챙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SNS 글이 정책 혼선과 진영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정책과 외교 안보 사안은 공식 채널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한 데 대해 2차 가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개혁신당도 SNS 대신 기자회견을 정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SNS를 통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임 지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자신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도 과거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일을 거론하며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급감했던 서울 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회복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대출은 당초 약정대로 가능하도록 지시했다며 현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배달 플랫폼 관련 5개 단체가 지난 9일 발생한 쿠팡이츠 전산 장애와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를 산정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2시간 넘게 주문이 중단되면서 응식점의 조리완료 처리와 라이더의 고객 주소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단체들은 영업 손실을 투명하게 산정하고 광고비 환불 등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쿠팡이츠는 취소 주문에 대해 점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지금 시각 다

이문의 Like It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은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였습니다. 여러분, Like It Pop에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아하의 Take On Me 그리고 칼스의 You Might Think는 옥수토박이님 청해 주셨고요. 호레노츠님 보내주신 곡 블론디의 Heart of Glass였습니다. 7554님께서 저는 오늘 오전에 감기를 살짝 맛봤습니다. 이상신호가 켜지면 꼭 병원 가세요. 하디 이불 잘 덮고 따시게 자고요. 아프면 나만 고생이에요 하셨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프면 나만 고생이다 이 말이 딱이에요. 우리 환절기라 지금 감기 환자도 많고 저도 이 방송하다가 자꾸 그 재채기 나올 것 같고 코랑 목이 간지간지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따숩게 입으셔야 하고 또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아셨죠? 우리 이 환절기를 잘 넘어가 봅시다. 아프면 안 돼요 진짜로. 7554님도 꼭 병원 가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요. 아셨죠? 김지현님 신청해 주셨어요. 시아의 스노우맨, 창수님 청해 주신 아델의 Someone Like You, 그리고 웸입니다. Careless Whisper.

Backstreet Boys의 Everybody 그리고 자멜리아의 Superstar 인기 차트 17위에 오른 곡이었어요. 계속해서 노래 이어드릴게요. 스테판 비숍의 It Might Be You 그리고 조광래님 청해 주셨습니다.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였습니다. 하효진의 Like Hip Hop 토요일과 주일 두 시간 동안 길게 길게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리 오스카의 Before the Rain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11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영향 때문인지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20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해킹 사고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객들은 이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AI를 활용해 직접 확인하고 삭제까지 요청하고 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에 이른바 디지털 각자도생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2주 전 금융보안원은 이미 AI를 이용한 해킹 사례를 알리고 금융권에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사전에 경고가 있었지만 해킹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고도 이제 내 개인정보까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걸까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해킹 위협도 늘어날 텐데요. 금융권은 위험을 먼저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고객이 은행에 맡긴 건 돈만이 아니라 믿음이기도 하니까요. 연휴 마지막 날 주말엔 CBS 메리 맥그리거가 부르는 토른 비트윈 투 러버스 듣고 시작합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부 시작했습니다. 아이디 목소리님, 와우, 오늘도 좋은 노래 준비했어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노래 좋죠.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10월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더웠는데 서울의 낮 기온이 29.6도까지 오르면서 10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낮에 진짜 덥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0: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6: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5: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6: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7: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서울시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지금 2주 연속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속 뵙고 있는데 언제 쉬세요?
1: 그러게요. 다음 주에 쉬어야죠.
0: 네. 오늘 첫 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인선 둘러싼 갈등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그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이제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어요. 어떤 배경이에요?
1: 그러니까 임은정 청장이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네.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되는 건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거다. 김지용 후보자는 안 된다. 이렇게 저격을 계속 해왔거든요.
0: 네.
1: 이와 관련해서 윤호중 장관이 오늘 X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어서 임 청장은 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꼬집었는데요. 이어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밝혔고
0: 네.
1: 그러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라는 우려도 표명을 했습니다.
0: 네.
1: 이어서 중청장 후보자의 검증 이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수청법 6조를 보면은 행안부 장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0: 네.
1: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윤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 네, 윤 장관이 사실 그동안 이 사안에 전면적으로 나선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제는 나서야 될 때다 생각하고 좀 총대를 맨 모습인데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당 안팎에서 좀 임 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 만큼 좀 기강을 잡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모습인데요. 임은정 청장도 입장을 낸 것 같던데 어떤 입장이에요?
1: 네, 임 청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글을 검찰 내부막에 올렸다가 품위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서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 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구형 관행 개선 이걸 이끌어내었듯이
0: 네.
1: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썼는데요.
0: 네.
1: 과거의 일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내가 이제 옳은 걸로 나타날 거다 이런 또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러네요. 정면 돌파하겠다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네요.
1: 네.
0: 지금 임 청장뿐 아니라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강경파 반발 기류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를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을 한다 이렇게 강경파 직격을 했었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좀 대통령 글을 반박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1: 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금도 국회의원이란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언급하며 쓴
0: 네,
1: 글은 아니지만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X글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에 반박하는 글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를 두고 너무 언어가 좀 정제돼 있지 않다,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1: 네.
0: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놨다고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X에 올린 글에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또 소셜미디어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들, 국민들과 네. 직접 소통하는 게 바로 SNS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글을 계속 올리면서 소통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0: 네,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SNS에서 비판 댓글을 달 일부 이용자들을 차단해서

0: 이거 선택적 소통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내놨다고요?
1: 네, 이 대통령은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 욕설하는 물에 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게 당연하다.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면서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자신과 같은 상황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거 차단해야 된다 이런 또 조언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얘기도 했냐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 우아하게든 저하하게든 네.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하게. 이게 이제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네. 우아하게, 그러니까 오른쪽 이제 우를 좌로 바꾼, 왼쪽 좌로 이제 바꾼 식으로 그런 표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이 대통령의 이 좌하게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비판도 있었고 또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도 여러 또 지적이 있었죠.
0: 네.
1: 거기에 대해 이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좌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다.
0: 네.
1: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의 하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 대통령 다른 엑스글에서는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에게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 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힘든 이들을 챙기는 게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다.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네.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 그 좌하게라는 말 쓴 것을 두고서 이거 일부 진영만 바라본 언어 표현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표현은 과거부터 써왔던 거다. 이렇게 네.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SNS 글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또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르는 권력자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1: 네.
0: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잖아요. 네, 이제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 삭감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밀어볼 때
0: 네.
1: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 사업을 포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네. 해석이 나오고 그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린이집 이 연합회 쪽 사람들이 뭐 시위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과 좀 매칭이 되면서 추미애 지사를 겨냥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추 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또 관련 글을 올렸어요.
0: 네.
1: 보육 예산이 삭감됐다는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먼저 보육 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당초 지난해 26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0: 네.
1: 재정위기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수요를 안일하게 파악한 탓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추 지사 해명은 내가 취임해서 일부러 예산을 깎은 게 아니라
1: 네.
0: 전임 지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잘못 편성을 했던 거다. 이런 해명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런데 어제 또 저희가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다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지금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1: 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그러니까 어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하면서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다음에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도 국정의 이제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안전 등과 관련한 돌발 상황을 챙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0: 네.
1: 청와대 이런 브리핑 입장이 왜 나왔느냐.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후에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0: 네.
1: 좀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 이게 이제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0: 네.
1: 이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그 공개한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뭐 대통령 경호 차량들이 찍히고 뭐 이런 네. 사진들이 나왔잖아요.

0: 이거를 제시하면서 참사 때마다 국민 몰래 황제 골프 치는 거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오후에 열어서 제보 받았다면 사진을 이제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느냐, 국정자원 화재, 대한민국 해군 장병 실종 때에 이어서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대구 이제 사고 1차 구조 작업이 오전 10시 40분에 완료가 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려 2시간 뒤인 낮 12시 반에 나왔다.
0: 네.
1: 그러니까 10월 10일 어제 분단위, 초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라. 그리고 해군 장병 실종 때는 누구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주 의원이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이번에 골프장 내부 증거 사진까지 확보를 하니까 회견은 10분 놔두고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거다. 정부 여당이 지난 정권 때 황제 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냐. 내로남불이다.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나경원 이제 의원도 당신들이 상대에게 들이대 왔던 기준대로라면 자진해 하야하고 특검 수사 받으라.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반박을 했는데요. 조계현 민주당 대변인 기자들과 만나서 사고를 미연에 알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대통령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문제 등을 위해 골프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기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 논란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라 내일 이그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전국을 달군 뜨거운 냇가는 또 있는데 지난 한주 이제 정치권과 법조계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가석방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었는데 이 논란의 발단이 이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 주장 때문이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일단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정리해 드리면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 3,400만 원을 정치자금 및 뇌물 명목으로 수수하고 800만 원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전 부지사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소심 뭐더 가겠죠.
0: 네.
1: 이건 봐야 될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전 부지사가 형이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뭐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0: 네.
1: 뭐 대장동 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 이전 부지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라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0: 다른 측근들은 풀렸는데 왜 나만
1: 그렇습니다.
0: 방치하느냐 이런 서운함이죠.
1: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석방해달라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이 연루는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키맨이다. 그러니까 폭로할 가능성 때문에 청와대 앞으로 고심 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죠.
1: 네. 그러니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였고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였는데 사건의 주범인 이 대통령은 종범인 이 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협력을 할 것인지 서로 배신할 것인지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법부는 이전 부지사를 서운하게 하지 말고 거리를 활보하며 국정을 주무르는 정진상과 김용의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 근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서운함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진위가 다르다 이렇게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을 두고서 이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가 김현철 변호사를 통해 구치소에서 자필로 작성한 이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를 한 겁니다.
0: 네.
1: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이었는데요. 이전 부지사는 김광민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 이걸 언급하면서 변호인이 저의 오랜 수영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다. 선을 그으면서 저의

진이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에도 공감한다. 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의 조작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전부 지사가 되풀이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검찰과 법원으로 돌리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이었는데요. 네. 지금

0: 이걸 두고선 좀 여러 물음표가 남는 대목인데 그렇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좀 파고드는 듯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데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이 옥중 입장문에 대해서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좋은 소식이라도 들었나? 아니면 겁박이라도 받은 건가? 이렇게 장 대표가 주장을 한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장 대표는 1일 1면회한다더니 송영길 효과인가?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검찰이 조작했고 법원이 무죄 증거를 배척했고 형사소송법이 문제라고 하는데 좌파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억울한 건가? 보는 국민은 속이 터진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국제뉴스 하나 짧게 보고 갈게요. 러시아산 경유를 들여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경유딜을 두고서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1: 네, 그러니까 미국 내 경유값 지금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낮추기 위해서 러시아산 경유를 들여오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의 결정, 푸틴의 힘을 키워줄 뿐이다라고 반발을 네. 했고 유럽도 미국의 제재 완화 결정,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보란 듯이 곧바로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습하게 됐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가 난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뭐라고 했냐면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반격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높은 유가를 낮추고 싶어하는 건 알겠지만
0: 네.
1: 이게 글쎄요. 기존 동맹 등 국제사회의 기존 문법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
0: 그러네요.
1: 그 국제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좀 트럼프식 새로운 문법입니다.
1: 네.
0: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2351번님 신청곡 우아하게, 트와이스의 우아하게인데 우아하게, 자아하게, 트와이스 우아하게 신청합니다 하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트와이스 우아하게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뭐예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0: 네, 지금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국정감사. 또 늘 그렇지만 네. 법사위가 가장 뜨거웠죠.
1: 그렇습니다. 네.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했습니다만 관례에 따라서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네. 상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거였고요.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시작됐는데요.
0: 네.
1: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재청을 거부한 경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나 의혹에 대해선 직접 답변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0: 네.
1: 진보당 손솔 의원은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0: 네.
1: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슬픈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이 장면 뭐 이번 주 내내 좀 많이 회자됐었는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너무 모욕적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부 보면은 제2의 윤석열이라는 표현이 정치인이 네. 아닌 사람이 대통령과 대결을 함으로써 정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공통분모를 발견을 할 수도 있겠는데
0: 네.
1: 근데 우리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말로에 빠졌는지 그러니까 내란 탄핵 처벌 이런 과정을 또 봤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그냥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상의 의미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0: 네, 네.
1: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물론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간의 대결이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은 건 맞는데 뭐 거기까지 극한 대결 중인가 이걸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네.
1: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권을 부인하거나 했던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었고 또 대통령이 재청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다만 조 대법원장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재재청 거부를 할 때
0: 네.
1: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의사를 밝혔으면 그러니까 거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있다라고 나중에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걸 미리 좀 같이 얘기했으면 이렇게 갈등이 증폭됐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혹시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대통령과의 대결 무드를 고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런데 네.
1: 손소로 의원이 그런 지점을 파고들어 갔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손소로 의원도 아예 그냥 대통령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부정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따졌기 때문에
0: 네.
1: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제2의 윤석열과 같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센 워딩이 그냥 우선된
0: 네.
1: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양쪽 다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손소로 의원은 너무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또 조 대법원장은 좀 친절한 설명이 없었다.
1: 네.
0: 네. 이번 국감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또 하나의 주제가 대법원장 업무 추진비였잖아요.
1: 네. 네. 이거 드러난 것만 해도 변명의 소지가 없는 게 그러니까 식당에서 예를 들어 비싼 메뉴를 결제를 해놓고 많은 사람이 먹은 것처럼
0: 네.
1: 이런 수를 불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각자 먹은 음식의 값은 싸지겠죠. 이게 이미 국감 전에 발견이 된 바가 있었고 서류를
0: 네.
1: 잘못 작성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시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본인 해명으로는 법원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에 가는 거고 자신은 예산

0: 예정이나 집행, 식사값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물론 대법원장이 뭐 일일이 끼니 때마다 이걸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건 살펴봤었어야 된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초기에라도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라고 질책을 하고 시정을 지시를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겼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국감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때 어차피 답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신임 법관 임용식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냥 멋있어 보이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법원이 바로잡지 못했다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었어야 할 일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비싼 메뉴 먹고 이렇게 쪼개는 게 우리가 생각해서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국민 정서로서는 이해가 네.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부 대법원장도 남 탓, 직원 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좀 무책임해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국감에서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어떤 건 답변하고 어떤 건 답변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0: 일단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게 관례여서 이게 후임 대법원장 생각을 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거나 하기는 어려운 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1: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
0: 네, 그래서 방침을 바로 바꿀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제재청 거부의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하고 헌법 해석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글쎄요. 그 제재청 거부 문제도 개별 사건 재판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 행정 차원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게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혹시 대통령을 의식해서 말을 아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청와대 쪽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명확한 어떤 원칙을 갖고 임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관례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시키지 않은 점 이 네.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또 좀 그때그때 판단을 한 측면이 강해 보이고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네.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2023년에 국회 청문회 초청을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언을 하는 걸 거부한 거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재판소의 장관 대리자로 사무총국 국장 등이 출석을 하는데 한국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해서 답변하는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미국과 일본이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0: 네, 그렇죠. 근데 네. 다른 나라가 영국이었는데요. 사법부 수장이 매년 정례적으로 상원의 헌법위원회의 공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출석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 일반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인 공방 소재가 안 되는 네. 그런 좀 중립적인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하고 있고 한국도 영국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진보당 손소루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이 말은 어떤 맛이었어요?
0: 네, 마라탕에 급하게 캡사이신을 넣은 맛이었어요.
1: 마라탕에 캡사이신까지 넣으면 너무 매우지 네. 않을까요?
0: 마라탕이라는 게 매운맛, 얼얼함, 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네. 일단 매운맛을 좀 봐라 하면서 급하게 캡사이신을 쓴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좀 체계적이고 어떤 점진적인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네. 이게 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의원들이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1: 네, 자극적인 좀 독설만 남았다. 작년엔 또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게 또 남았었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이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나 봐요. 여기서 인상을 남겨야 된다는. 두 번째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은 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1: 네. 민주당 직전 대표죠. 정청래 의원이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잖아요.
0: 네. 10월 8일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 사실이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소속이라서 미국, 브라질 등을 방문해서 국정감사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 의원은 유럽 담당으로 옮겨서 국감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한미 외교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김민석 대표도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이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을 거론하면서 네. 한미 동맹의 신뢰 균열이라고 언급을 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 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쟁 도중에 정청래 의원은 한미 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1: 평소 좀 거침없이 말하던 정 의원이 오히려

0: 오히려 한미동맹 걱정을 하면서 좀
1: 네.
0: 이렇게 몸을 한껏 낮추는 장면이 좀 낯설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정청래 의원에게 왜 비자 발급이 보류됐던 걸까요?
1: 네. 일단 발급 거부는 아닙니다.
0: 네.
1: 심사 중이라는 거고 뭐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든지 단순 지연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의원들 중에 정청래 의원만 이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 또 거론이 됩니다. 1989년에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게 그냥 점거가 아니라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고 방화를 시도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대사관 사무실이 아니라 가족들도 사는 관저였다는 점. 예,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생들은 스스로 그레그 처단, 당시 대사 이름입니다. 그레그 처단과 민족 자주권 쟁취를 위한 반미 구국 결사대. 라고 자처를 했고
0: 네.
1: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점거 농성 사건이 80년대 여러 번 있었는데 좀 더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죠.
0: 네.
1: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테러적 행위로 보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0: 네.
1: 이게 또 특이한 게 정청래 의원이 2012년에는 비자 발급을 받았었습니다.
0: 아.
1: 그런데 이듬해인 2013년에는 거부가 됐었고
0: 네.
1: 2014년에는 또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이거 확실하게 풀리지 않는데
0: 네.
1: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진 거 아니냐
0: 네.
1: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혹은 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한 게 아니라 범죄 기록이나 이력이 그대로일 텐데 그걸 놓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바뀌었을 가능성
0: 네.
1: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외교적 경고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0: 그런 해석 나오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런 해석을
1: 네.
0: 하고 있죠.
1: 네. 좀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게 정청래 의원 말고 다른 여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은 외교적 경고라고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0: 네.
1: 그 다른 사례는 확인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좀 쉽게 단정지어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단순한 비자 해프닝으로 봐야 될지로 넘기기에는 최근에 한미 간에 감지된 기류가 좀 심상치 않다
1: 네.
0: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목도가 높은 듯한데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정청래 의원 사례를 별개로 놓고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0: 네.
1: 몇 가지 있는데 2026년 3월에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이 있었죠. 그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한미일 사이버 안보 회의에서도 미국 측이 한국 국정원에게 참석하지 말라라고 한 사실이 또 최근 드러나기도 했었고
0: 네.
1: 그리고 다 아는 거지만 한미연합훈련 최근 축소됐을 때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6년 9월 말에 미국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관계 개선 움직임이라든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 미국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의 규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0: 네.
1: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알래스카 LNG 투자 이거 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는데 마치 할 것처럼 그렇게 압박을 하고
0: 네.
1: 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정 의원 비자 발급 보류 이 사건도 그 일환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는 건 맞다
0: 네.
1: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지금 이렇게 한미 관계 이상 기류가 있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마냥 저 자세로 끌려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미국 상대로 맞부딪힐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1: 네, 특히 뭐 정보기관 협력 관련해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좀 이거 가려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이 오해를 하는 것인지 혹은 한국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걸 가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도의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이 오해한다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다라고
0: 네.
1: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당하거나 신의를 깨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더 밀릴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밀어봤을 때는
0: 네.
1: 그래서 관세 문제, 대민 투자 이런 것들 트럼프 행정부 공세의 역으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분명할 건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당장에 좀 미국한테 뭔가를 바라는 것도 좀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한국 정부 현 정부의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에도 기대를 걸고 있고 또 핵 추진 잠수함 또 정부의 그 주요 숙제로 돼 있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면 미국이 이걸 역이용해서 그럼 너네도 너네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 의원 비자 문제의 경우는 이게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촉구를 해야 되는데 네. 미국 측의 속내를 속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잘못 속단해서 일을 더 키우는 것보다는 갈등 소재들이

0: 있는 상황인데 굳이 네. 소재를 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의 언행도 그런 노력이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은 서로 자제하자. 정청래 의원의 이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약불로 만든 고추기름의 맛이었다.
1: 오.
0: 약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추기름을 불을 너무 강하게 틀어놓으면 매운맛을 내기도 전에 고춧가루가 타버리거든요.
1: 네.
0: 예, 근데 정청래 의원은 주로 센 불로 요리를 많이 하는 정치인인데 이번에는 불 조절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말은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 박수를 조금만 더 주시면 트럼프와 상을 나눌 수도 있겠네요.
1: 네. 저희가 앞서 미국과 한미 관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트럼프 대통령 의직한 말인데 누가 한 말인가요?
0: 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인권 변호사 나바네템 나비 필레이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이 한 말입니다. 이 필레이 재판관이 독일 바이에른의 뉘렌베르크에서 열리고 있었던 포럼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상 소식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1: 네.
0: 정말 감사하다면서 여러분이 박수를 조금만 더 주신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상을 나눠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네. 농담을 해서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해왔잖아요. 그거를 염두한 농담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필레이 재판관이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국제법과 인권이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1: 네.
0: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공격을 받는 모습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ICC를 제재하고 불량기관이다라고 비난해왔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네, 이 발언.
0: 네. 네, 필레이 수상자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계속 긴장이 또 조성되고 있는 거죠.
1: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지금 가만히 있지 않는데 SNS에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다. 내가 8개는 받았어야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트루스 소셜에 네. 이스라엘을 명백히 혐오한다는 사실 외에는 그 누구도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필레이 수상자를 폄훼했고 자신이 8개 분쟁을 해결했다면서 8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1: 네.
0: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이 소수의 급진 이념주의자들에 의해 영원히 신뢰를 잃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주목이 되는 게 노벨위원회의 결정인데
1: 네.
0: 작년에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코리나 마차도가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차마 상을 못 주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치인한테 준 거 아니냐. 노벨위원회가 좀 굴욕적으로 행동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사람을 선정을 했다. 게다가 노벨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국제법 체제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 겨냥한
1: 네,
0: 거거든요.
1: 그쵸.
0: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위원회도 이제 멀리하고 있다.
1: 네.
0: 작년처럼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1: 네. 이번에 노벨상 평화상뿐 아니라 다른 분야 수상자들의 소감도 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0: 네. 마치 농담 경진대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1: 네.
0: 노벨문학상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앤 카슨 작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마침 영어권 여성 작가가 수상할 거다 설이 있었는데 적중을 했고요. 책 판매 어떤 영향을 줄지 질문을 받았는데 책 표지에 스티커가 붙겠죠. 노벨평화상
1: 네.
0: 수상작 이러면서 서점에 책에 붙어있는 그 스티커 우리도 이제 한강 작가 경우가
1: 네,
0: 있기 때문에 잘
1: 그쵸.
0: 아실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상업적 이익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농담으로 승화시킨
1: 책도
0: 그런
1: 많이 팔리게 되고요.
0: 네, 말을 네. 했고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프랜시스 헬제는 어릴 때부터 노벨상 꿈꿨느냐 질문을 받고 투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하고 싶었다. 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나름의 또 다른 꿈이 있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1: 네.
0: 그리고 노벨 화학상 수상자 소아이 겐소는 제가 상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겸손 더하기 자부심을 섞어서 얘기를
1: 네.
0: 했고요. 그리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카를 다이서로스 같은 경우는 자신은 놀랐지만 아내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10살짜리 딸이 아빠 이제 상은 다 받았네.
1: 와.
0: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1: 네.
0: 했습니다.
1: 이런 소감들이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 위트도 있고 그런데
0: 네.
1: 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런 농담과 위트 있는 소감은 예전부터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노벨상의 좀 전통이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이게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928년에 문학상 수상자인 노르웨이 소설가 시그리드 운세트 같은 경우는 만찬 답사에서 말하기보다 글쓰기가 편하다. 라고 자기 풍자를 했고요.
1: 네.
0: 1990년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에드워드 테일러는 재치 있는 연설을 부탁받았다라고 연설 도중에 뒷얘기를 아예 네.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노벨위원회도 그런 연설을 좋아하는 것 같고 2014년 평화상 수상자죠. 말랄라 유사프자이 그 당시 17세였는데 자신이 남동생들과 여전히 싸우는 최초의 평화상 수상자다.
1: 이것도 재밌네요.
0: 내가 평화상 받지만 집에서는 싸우고 네. 있다. 농담을 했습니다.

0: 그리고 밥 딜런 2016년 문학상 수상자인데 내 노래가 문학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2022년 화학상 수상자 캐럴린 버토지 같은 경우는 동료하고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발표해서 버토지 본인이 굉장히 재밌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벨상이 축제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재치 있는 연설에 대한 기대도 존재를 하고 있다. 네. 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을 낮추는 유머를 발휘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소감을 남겼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신을 낮추는 소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0: 나는 자신을 낮추지 않는 최초의 수상자다. 네. 이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네. 물론 상을 받지 않았지만요.
1: 박수를 좀 더 주시면 트럼프와 상을 나눌 수 있을 것. 노벨 평화상 수상자 필레이 농담 어떤 맛인가요?
0: 네, 겨자푼 동치미 냉면 국물 마셨다. 한번 코끝을 겨자로 찡하게 해준 다음에 속을 시원하게 하고 뒤끝도 개운했다. 아. 것이고 필레이 수상자가 혹시 한국에 오시게 되면 네. 예, 동치미 냉면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오늘 맛볼 노래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었던 밥 딜런이 만약에 이 필레이 수상자에게 곡을 헌정한다면 어떤 곡을 선정할까 네. 상상을 해봤는데요. Chimes of Freedom, 자유의 종이라는 곡인데 네. 가사에 보면 싸우지 않는 데서 힘을 얻는 전사를 위하여 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이 필레이 수상자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아닌 법으로 싸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 그런 생애에 어울린다는 생각으로 선곡해왔습니다.
1: 네, 밥 딜런의 Chimes of Freedom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엔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장기연 채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아, 오늘도 노래 좋죠. 파란파도님이 좀 재밌는 문자를 주셔가지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네버엔딩 스토리 가사를 좀 개사하신 것 같아서 뽑아드렸고요. 그리고 불량감자님, 전 오랜만에 자전거 먼지도 닦고 바퀴에 바람도 놓고 중랑천 라이딩 다녀왔습니다. 기분 좋은 허벅지 뻐근함 느끼면서 주말엔 CBS 듣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땐 힘들지만 마쳤을 때 상쾌함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랑천 걷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좋았을 것 같아요. 3861번 쓰시는 분, 우아하게 좌하게 정치판에서의 막말, 민생, 자영업자의 현실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대법원장과의 갈등구도 모든 게 엉망진창 같아요. 나라 살림도 힘든데 정치 싸움 이제 그만들 하세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 얘기를 했었는데 안주하는 여행자님이 노벨 라디오상 있으면 주말엔 CBS도 나름 강력한 후보이든요. 정말 다양한 부분을 심도 있고 재치 있게 다루시잖아요. 청취율 조사 기간 다가오는데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공의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은 전화 받으셔서 주말엔 CBS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오프닝 들으시면서 0702번 쓰시는 분, 그 금융권 대규모 해킹 관련한 오프닝 얘기했었잖아요. 잔고가 많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안 되는 우픈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웃을 수 있게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용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철 달력보기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도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의견 남길 준비실 하시고 라디오 들어주세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0: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산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2: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2: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의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4: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4: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2: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5: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6: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0: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낮에는 좀 많이 덥더라고요.
1: 더웠어요. 에어컨에 네. 지하철 에어컨이 빵빵해서 춥더라고요, 저는.
0: 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덥지? 그러고 보니까 29.6도까지 서울이 올랐었다고. 네. 10월 기록으로는 최고라고 하네요. 네.
1: 근데 저도 엄청 더웠어요. 네. 진짜.
0: 근데 오늘 우리 날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로가 지나서 서리가 내리는 절기로 접어든다고요. 오늘 날씨랑 좀 안 맞긴 하지만.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네. 절기상 서리가 내리는 상강이에요. 근데 진짜 굉장히 네. 네. 서리가 내리는 상강이 코앞인데 네. 오늘 날씨 너무 더웠죠.
0: 네. 네. 근데 또 이번 주엔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1: 추워진대요. 네. 네. 뭐 아무튼 절기에 잘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뿐입니다. 그 진행자님 혹시 노래 잘하세요? 왠지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잘하세요 이러면 또 시킬까봐 또 못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오, 근데 네. 그거 말고 네. 서리가 이제 서리 얘기했으니까 서리가 내리면 생각나는 새가 있어요.
0: 서리가 내리면 생각나는
1: 예,
0: 새요?
1: 네. 기러기.
0: 기러기.
1: 기러기. 저 어릴 적에 동요 가운데 네. 미국 포스터라는 미국 네. 작곡 아세요?
0: 나 이제 포스터
1: 연식이 좀 있으시네요. 네, 기러기. 네. 그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하실 수 있어요?
0: 아니요. 해주세요. 작가님께서.
1: 제가, 네. 저 완전 세상에 최고 음치인데 뭐 이렇죠. 나 연습 많이 했는데.
0: 연습하셨으니까 여기서
1: 연습까지 했는데. 네, 네. 근데 떨려서 못하겠어. 아무튼 그냥 읊을게요. 안 돼. 못할 것 같아.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설이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그러면서 고단한 날개 쉬어가라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0: 들으면 아실 거예요.
1: 들으면 아시겠어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이 노래 모르더라고요.
0: 요즘은 잘 모를
1: 안 배우죠.
0: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적에는 진짜 그야말로 기러기가 어떤 새인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새를 이제 제가 보게

0: 고 알게 되고 나서 이 동요 가사를 새삼스럽게 이렇게 음미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러기를 잘 관찰하고 아. 가사를 썼다는 걸. 그러니까 이거 이제 2절까지 아마 지금 2절은 까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2절은 또 어떻게 가사가 시작됐냐면 산 넘고 물 건너 머나먼 길에 헐헐 날아 우리 땅을 다시 찾아왔어요. 기러기들이 살러 가는 곳 달아달아 밝은 달아 너는 알고 있겠지. 어머,
1: 달들은 알고 있겠지.
0: 네. 그러니까 이게 기러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막 너무 느껴져서 새삼스럽게 또 좋아지는 노래랍니다.
1: 네.
0: 근데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더 제 마음에 와닿았냐면 찬설이 맞으면서 설이. 그래서 제가 상강 그래서 설이랑 연결을 좀 해봤던 건데요.
1: 이 날씨, 이 계절에 맞네요, 진짜.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러기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어제. 어제가 네. 둘째 주 토요일인데.
1: 지금 라디오 음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음악이 나가고 있어요. 달 밝은 가을밤의 기러기들이. 네,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아시겠죠?

0: 네, 이 찬설이 맞으면서 어디로든 가나요. 네. 그 다음 가사도 참 좋아요. 고단한 날개에 씌어가려고 갈대들이 손을 잡는데요.
1: 갈대밭도 굉장히 기러기들이 좋아하고 네. 또 고단한 날개 얼마나 멀리 날아왔으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고 네. 그런데 바로 어제가 둘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10월 네. 이날이 바로 세계 철새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0: 아니, 0702번님이 재미있는 문자 주셔가지고 피아노로 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곡 슬퍼요.
1: 맞아요. 저도 네. 쳤었어요 이전에. 아,
0: 네. 그러니까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동심에 젖어드네요.
1: 그렇죠.
0: 네.
1: 한 번씩 이렇게 우리의 그 이렇게 오염된 마음에
0: 정화하는 노래요.
1: 네. 네, 너무 좋죠.
0: 근데 그러니까, 어제가 국제 철새 날이었다고요.
1: 예, 철새 네.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철새 그럼 되게 부정적으로 막 이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치꾼들 막 이렇게
0: 그러네요.
1: 표현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 철새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때가 되면 찾아오는 매우 반가운 손님이라는 거죠.
0: 그러니까 반가운 손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게 쓰이겠네요. 철새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어요. 본인은
1: 억울하겠어요.
0: 그냥 우리 땅 오는 건데
1: 그러니까요.
0: 때가 돼서 오는 건데 철새라고 비하되니까.
1: 생태를 전혀 모르고 생물을 네.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0: 네. 근데 이 상강부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알리는 시기라는 건데 이때는 좀 중요한 행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할로는 지난 8일에 있었죠. 그죠? 할로 상강. 요때 겉보리 간다. 이런 말이 있대요. 겉보리는 겨울보리인데 네. 겉보리 간다 이 말은 보리씨를 뿌린다는 의미예요.
0: 아.
1: 그러니까 할로에서부터 상강 요 시기에 보리씨를 뿌리기 아주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보리는 이제 겨울 동안 자라고 봄에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리씨뿐만 아니라 뭐 마늘도 뿌리는데 이렇게 겨울을 나는 작물을 심는 시기가 바로 요때래요.
0: 아, 겉보리 간다는 게 이렇게 뭐 갈다 이게 아니라 심는다는 의미군요.
1: 그러니까 아마 가는 게 이제 밭을 갈고 이제 뿌려야 되니까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게 딱 요 시기. 왜냐하면 조금 일찍 심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벌써 막 이렇게 2차 생장을 하면 또 문제가 되고 너무 늦으면 뿌리 못 내려서 또 이렇게 얼거나 말라버리기 네. 쉬워서 예, 딱 요때 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요때 심은 이 작물은 내년 하지 무렵쯤, 초봄 무렵쯤,
0: 네.
1: 예, 봄 무렵쯤, 여름, 초여름 이때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새 마트 가면 김장배추 예약 받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전단지도 예. 오고.
1: 맞아요. 상강 무렵은 김장에 쓸 배추와 무를 거두고 겨울 채비를 하는 때예요.
0: 아.
1: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한 해 김치 맛은 상강에 달려있다.
0: 지금이 한 해 김치 맛을
1: 그러니까.
0: 좌우하는 중요 시기예요?
1: 아주 중요한 때죠.
0: 네.
1: 그래서 김장 재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한 해 김치 맛을 좌우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속담처럼 만들어가지고
0: 네.
1: 시기마다 이렇게 굉장히 기억하기 좋게 굉장히 좋은 학습법인 것 같아요.
0: 네.
1: 정리하자면 지난주 8일부터 8일 할로 때부터 다음 주인 상강에 이른 요 시기가 한해 농사를 이제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0: 네.
1: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수확을 하면서 동시에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때라고 하니까
1: 그쵸.
0: 정말 자연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1: 맞아요.
0: 이런 걸 또 깨닫게 되고요. 또 자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 가로수를 보면서 자연의
1: 그렇죠.
0: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은행나무 색깔이 조금씩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가로수를 보호하려고 주민이 나섰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지난 1일 오후 1시에

0: 서울 종로구 효자로 경복궁 서측 돌담길에 거기 이제 한 그루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천을 이렇게 막 글씨를 써서 천을 붙였는데 뭐라고 썼냐면 네. 우리를 자르지 마세요. 또 우리도 서울 시민입니다.
1: 아, 가로수를
0: 이렇게, 예 가로수에도 이렇게 네. 쓴 천을 갖다 매달았어요. 근데 그 나무는 둘레가 한 1m쯤 되고 높이는 한 20m 정도 되는 양버즘 나무예요.
1: 양버즘 나무요.
0: 예, 양버즘 나무는 조금 이제 무슨 우리 말인데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플라타너스 그러면
1: 아,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0: 그렇죠, 그렇죠. 이파리 넓은 거 예, 플라타너스인데 같은 나무예요. 이 나무가 나이가 한 100살쯤 된다고 해요.
1: 어, 100살이요?
0: 예. 네.
1: 근데 왜 배죠?
0: 그러니까 이게 이 발단이 이 일의 발단이 종로구청이 지난 9월 28일에 거기에 있는 양버즘 나무 세 그루를 10월 15일까지 다 벌목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1: 어, 근데 이 그냥 벌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뭐 이유는 이제 그 종로구청에서 이유는 그 나무가 이제 뭐 이렇게 뭐지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라고 오. 해서 벌목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주민들 시민들이나 환경단체가 막 반발하는 이유는 이 나무는 위험한 나무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나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네.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종로구청이 애당초 위험하다는 양버즘 나무를 두 번에 걸쳐서 진단을 했는데 1차 진단 때보다 2차 진단 때 더 나빠졌다는 거. 그런데 그 1차와 2차 사이의 간격이 두 달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어, 그러니까 100년 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무를 베는 결정을 아니 그럼 좀 천천히 이것저것 다 그러게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벌목 안 돼.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벌목을 한다면 그게 진짜 타당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만약에 이걸 진짜 보존할 수는 100년 이상 살아온 나무니까 네. 보존할 방법은 없는지 이제 그걸 차분히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이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종로구청이 일단은 벌목 일정을 미루고 네. 뭐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벌목을 하기보단 다른 방안을 먼저 찾아본 그러니까. 다음에 벌목을 최종적으로 했어야 되는
0: 그쵸?
1: 거 아닌가.
0: 그렇죠. 언뜻 들어도 네. 그런 생각 드시죠.
1: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봄 정도 되면 또 최근에도 이제 그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걸 봤어요. 이제 차선 하나 막고 이렇게 가지치기 그쵸.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렇게 무성하게 잘 자랐는데 왜 잘라주는 거지? 이유 잘라주면 더 잘 자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자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번처럼 뭐 나무가 좀 많이 이제 뭐 쇠락했다 뭐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도 있고 간판 가게들 간판 가린다고 또 막 자르는 민원이 있대요.
1: 네.
0: 근데 사실 봄에 만약에 정말 필요한 가지치기라면 가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가 이제 무성이 자라면 여름 되면 거기가 다 그늘이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0: 그렇죠. 왜 하필 봄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아무튼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봄만 되면 가로수는 굉장히 순환을 겪고 근데 가로수를 도시에 데려온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치 가로수를 무슨 이렇게 장식품처럼 필요하면 갖다 놨다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폐기하는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네.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좀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이번 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사실 가로수라는 게 원래 거기 사는 애들은 아닌데 일부러 그렇죠. 사람들이 편하고자 네.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니까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함부로 자른다니까 좀 마음 아프고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이 생명들에 대한지 좀 궁금한데 네 코스타리카 볼 박쥐 나비 등의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건 네. 무슨 일이에요?
0: 코스타리카 정부가 네. 워낙 이 나라는 자연을 존중하는 걸로 유명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코스타리카 정부는 벌목 줄이고 대기질 수질을 향상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노력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국토의 4분의 1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나라예요.
1: 국토의 4분의 1이요.
0: 예,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잘 보존돼 있는 자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태 관광의 낙원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수도가 산호세인데 산호세 인근에 달콤한 도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도시가 있어요. 그 이름은 쿠리다바트 시예요. 네. 서울시 하듯이 쿠리다바트 시인데 네, 네. 이런 애칭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꿀벌, 박쥐, 나비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꽃가루 옮겨주는 애들이거든요. 네, 꽃가루 네, 매개자들. 그래서 네. 얘네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이 쿠리다 바트 시에서 도시를 설계할 때 보통 우리는 도시 계획한다 그러면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쵸. 당연히. 네. 근데 여기는 비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를 구성을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생물을 중심에 두고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녹지 공간이 풍부해져요. 아, 얘네들 중심으로 두니까.
1: 그러네요.
0: 그럼 결국 이것은 녹지 공간이 풍부해진 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대기 오염 줄어들고 나무가 제공하는 것 때문에 여름에 뜨거울 때 냉각 효과.
1: 네.
0: 그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언제 누가 이런 걸 했느냐? 쿠리다 바트시에 2018년까지 12년 동안 시장을 지낸 에드가 모라라는 시장이
1: 네.
0: 재임하던 그때에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되게 재밌어요.
1: 어떤 말이에요?
0: 그 수분 매개자들, 그러니까 뭐 꿀벌, 네. 뭐 박쥐, 나비 이런 수분 매개자들은 자연의 컨설턴트다. 그리고 최고의 번식자, 꽃가루 옮겨다 주니까.
1: 네.
0: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그냥 얘네들은 얘네들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1: 네.
0: 되게 멋지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되게 지속가
1: 나비에게 시민권도 주고 달콤한 네.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이제 퀴즈를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빨리 퀴즈를 내야겠어요. 네, 오늘부터 퀴즈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이 바뀐다고요?
0: 네, 바뀝니다.
1: 네, 착한 소민은 없다 책을 저희가 사인본을 드렸었는데 사계절 기억책으로 바뀌잖아요.
0: 네,
1: 네. 사계절 기억책도 이제 최원영 작가님 책인데 이 책 안에는 그 최원영 작가님 직접 그린 그림들도 있습니다.
0: 예.
1: 네,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퀴즈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측 가로수로 100여 년을 살고 있는 이 나무를 종로구청에서 베려고 하자 시민들이 가로수도 서울 시민이다 이러면서 베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1: 네.
0: 다음 중 이 가로수는 어떤 나무일까요? 세 가지 보기 드립니다. 1번 벚나무, 2번 양버즙 나무, 3번 은행 나무.
1: 네. 아까 저희가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종로구에서 벌목을 하려고 했던 가로수 1번 벚나무, 2번 양버즙 나무, 3번 은행 나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분 뽑아 최원영 작가의 사계절 기억책 사인본 드립니다. 요 정답자 기다리면서 다음 얘기로 해볼게요. 그 이제 저희 그 지금 우리 우유 많이 마시고
0: 네.
1: 분리배출 하잖아요. 근데 사실 무심코 그냥 종이료에 버려왔는데 이게 좀 앞으로 좀 달라진다면서요.
0: 네네네.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는 일부 아파트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종이팩만 따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하는 게 의무화가 됩니다.
1: 근데 종이팩, 그러니까 우유팩만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이 우유팩에 사용하는 이 펄프는 굉장히 고급 펄프고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네. 그 분리배출 체계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이게 재활용률이 낮았어요.
1: 네.
0: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또 이렇게 플라스틱이 이제 안 좋다 그러니까 멸균팩이라 그래서 종이팩 많이
1: 네,
0: 쓰잖아요.
1: 맞아요.
0: 뭐
1: 네.
0: 요구르트도 그렇고, 예, 뭐 심지어는 뭐 생수까지. 그러니까 종이팩을 사용하는 추세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종이팩 분리배출은 매우 중요한 자원 순환이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은데 우유나 뭐 두유 같은 것들,
0: 그쵸, 그쵸.
1: 팩들, 그런 것들은 이제 종이로 배출하면 안 된다 이런
0: 네,
1: 얘기죠.
0: 네. 네. 종이팩은 겉보기에는 종이 같지만 사실 내용물이 나는 앞쪽, 겉면, 앞면 그 거기는 그 폴리에틸렌이라고 코팅돼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종이로 같이 분류하면 종이도 재활용하는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방해가 되니까
1: 네.
0: 꼭 이렇게 분리배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도 그때 작가님 설명 들은 이후로 우유팩 꼭 씻어서
0: 네,
1: 이렇게 전개도처럼 잘라서 이제 버리고 있는데 좀 청취자분들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퀴즈 냈었는데요. 정답은 2번 양버즙 나무였습니다. 정답자 후니푸니님 정답 2번 양버즙 나무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원영 작가의 사계절 기억책 사인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막 바쁘게 달려왔는데 오늘도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저희는 뱅크의 가을의 전설 비옴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가을의 전설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마음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은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도나 서머입니다.
0: 네.
1: 서머 뭐 여름은 같지만 서머. 이 퀸 오브 디스코, 네. 디스코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가수예요. 미국 가수고요. 국내에서도 뭐 핫스터프라는 곡이 대단한 인기를 기록했었고 네. 또 유명한 팝 프로듀서이자 우리에게는 이제 뭐 88 서울올림픽 주제가 작곡가로도 유명한 조르조 모로더 이탈리아 출신의 프로듀서인데 이분과 함께 I Feel Love 그리고 Love to Love You Baby 이런 곡들을 협업을 해서 네. 일렉트로닉 디스코라는 장르를 좀 대중화시킨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밖에 She Works Hard for the Money라든지 MacArthur Park 이런 곡들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도나 서머가 그 최근에 자신의 음악 인생을 집대성한 박스 세트 음반을 내놨는데요. 여기 지금 해서
0: 네. 네,
1: 해외 유력 매체들도 음악 인생을 잇따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발매된 모음집이고요. 도나 서머 더 카사발랑카 스튜디오 앨범스라는 7장짜리 CD로 되어 있는 또 LP로는 10장 분량의 아주 방대한 앨범이고요.
0: 네.
1: 도나 서머가 뭐 디스코의 여왕으로 불리긴 하지만 뭐 전자막부터 발라드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를 했고 특히나 팝 디바로서 정말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0: 와, 도나 서머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는 음악의 업적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0: 어떤 네. 음악가인가요?
1: 본명은 라도나 에이드리언 게인스.
0: 되게 기네요.
1: 예. 네. 라도나 게인스예요. 근데 이제 좀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라도나에서 이제 도나가 나왔고요. 1948년생입니다. 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출생이고요.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10살 때 가족이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이 독창 가수가 안 나오는 바람에 네. 처음 독창을 맡게 됩니다.
0: 아.
1: 일단은 10살 때 독창을 맡는다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닌데
0: 10살이면 아직 애기인데
1: 그러니까요. 네. 그 독창까지 너무 잘 불러가지고 눈에 한 번에 띄게 되고요.
0: 네.
1: 일단 10대 때는 모타운 음악, 그 R&B 소울 팝 음악에 빠졌고 네. 또 뮤지컬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17살 때 밴드에 들어가는데 락밴드예요. 블루스 락밴드에 보컬로 또 활약을 하게 되고요. 20대 초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먼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0: 네.
1: 이 뮤지컬 헤어라는 작품 당시에 네. 대단한 히트작이었었는데 독일판 공연에 이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참석을 하게 돼요.
0: 그래서 아, 뮤지컬 배우로요?
1: 네, 그렇죠. 유럽으로 독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네. 미국 사람이지만 독일로 가서 이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명 프로듀서죠. 조르조 모로더 그리고 모로더의 또 작사 작곡 파트너였던 피트 벨로트라는 이 프로듀서들을 만나서 이거 투합을 하게 되고요.
0: 네.
1: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게 75년 Love to Love You Baby 그리고 77년 I Feel Love 이런 곡들이 히트를 하면서 유럽을 대표하는 이 댄스 디바가 됩니다.
0: 보통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앞서 소개한 저희
1: 맞아요.
0: 음악가들은 근데 여기는 네. 이제 도나 서머는 미국에서 오히려 독일로 갔는데 이 서머라는 그렇죠. 이름도 독일에서 왔다고요?
1: 맞아요. 아까 말씀드리길 본명이 라도나 게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머가 어디서 왔냐?
0: 네.
1: 이게 이제 독일에서 온 겁니다. 73년에 독일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로 배우인 헬무트 존머라는 사람이거든요.
0: 아~
1: 존머.
0: 네네네. 네,
1: 존머 씨 이야기라는 그쵸? 책도 있죠.
0: 네. 네.
1: 이 독일 성 존머인데 이 존머하고는 이제 76년에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만 이 존머를 영어식으로 바꾼 아~ 서머가 활동명이 되게 됩니다.
0: 네.
1: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음반사가 앨범 표지 그 찍어내는데 오타를 냈다. 오를 유로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서머 아닐까? 이렇게 해서 그런 설도 있고
0: 네.
1: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설도 있습니다. 1978년에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금이 환영을 합니다. 유럽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보스턴 동부가 아니고 서부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이 돌아올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독일에서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프로듀서죠. 모로더 멜로트와 함께 돌아와요.
0: 네.
1: 이것이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 이 조르조 모로더 그리고 피트 벨로트가 만약에 도나 서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유럽에서 그냥 독일의 인기 작곡가 프로듀서 활동할 수도 있었는데 도나 서머가 데려오는 바람에
0: 네.
1: 이분들이 또 정말 세계 음악계 거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조르조 모로더가 1978년 영화입니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영화 음악 맡으면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모로더가 또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0: 네.
1: 이게 뭐 고구마 쫄기 같은데 이 모로더가 뮌헨에서 이제 유명한 프로듀서였는데
0: 네.
1: 자기 옆 동네에 또 다른 음악 녹음 스튜디오에 있는 나이는 어린데 기가 막힌 엔지니어가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0: 네.
1: 그 사람이 헤럴드 발터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0: 네.
1: 미국 가는 길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바로 이 헤럴드 발터마이어가 모로더와 함께 작업한 곡이 향후에 블론디의 컬미라는 거. 그리고 영화 플래시댄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영화 탑건도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0: 야, 도나 서너 아니었으면 이분들 그냥 유럽에만 활동을 했으면 이만큼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물론 네. 뭐 재능이 뛰어나니까 언젠가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마터면은 정말 그냥 뮌헨에 있는 네. 스튜디오의 엔지니어나 뭐 프로듀서로 남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0: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1: 1979년에 냈었던 그러니까 미국에 돌아와서
0: 네.
1: 야심차게 작업을 했었던 정규 7집이고요. 배드걸스라는 앨범이었습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차지했었던 앨범인데 여기에서 히트곡이 많이 나왔어요. 이 배드걸스라는 같은 이름의

0: 그곡 같은 경우에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했고요. 또 다른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 이 앨범에서 나오는데 바로 Hot Stuff라는 곡입니다. 네. 이 디스코의 여왕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살 때 처음 했던 밴드가 락 밴드였어요. 그래서 항상 락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르주 모로더나 피트 벨로트는 일렉트로닉 전자음악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네. 락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도나 서머를 위해서 락적인 이 느낌들을 넣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추가되게 된 게 바로 이 핫스터프에서 중간에 나오는 기타 솔로,
1: 아.
0: 전기 기타 솔로가 나오는데 네. 이거를 제프 백스터라고 하는 밴드 스틸리 댄 두비 브라더스의 멤버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이분이 또 별명이 스컹크 백스터인데
1: 네.
0: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 곡이 이분이 또 기타 연주를 해주게 되고요.
1: 네.
0: 도나 서머 이 곡으로 1980년에 이 락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성덕이 됩니다. 최우수 여성 락 보컬 퍼포먼스라는 부문 그래미 수상을 하게 되는데
1: 네.
0: 그래미에서는 사실 이 최우수 여성 락 보컬 퍼포먼스가 처음 생긴 부문이었어요. 이 당시. 그래서
1: 아.
0: 첫 수상자가 됩니다.
1: 네.
0: 1979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의 핫스터프가 2위 그리고 네. 배드걸스가 3위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 정말 3위 안에 혼자 곡을 두 개를 올려놓는 도나 서머의 최전성기를 맞게 된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도나 서머의 핫 스톱 듣고 올게요.

0: 네, 도나 서머의 핫스톱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신나네요.
1: 네.
0: 안주하는 여행자님, 날이 조금만 더워지면 팝 전문 라디오에서 아직도 거의 도배되는 노래 중 한 곡이죠. 노래 제목도 임팩트가 강한 곡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4536번 쓰시는 분, 목청껏 하고 의견 주셨고요. 네, 아, 진짜 신나네요. 그 네. 속이 뻥 뚫린다고 해야 되나? 예. 네.
1: 그렇죠.
0: 보컬 목소리도 그런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연주도 그 락적인 요소가 있어서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거 아마 뭐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보다 아마 윗세대 분들은 이제 로라장 같은데 아마 뭐
0: 네.
1: 예, 뭐 이렇게 또 디스코 춤 있잖아요. 하늘로 네, 네. 찌르는 거 손가락 네. 그런 걸 많이 기억나실 것 같기도 하네요.
0: 네, 이 도나 서머의 영향을 받은 후배 가수들이 많다고요.
1: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 도나 서머가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웬만한 댄스 팝 노래도 잘하고 비주얼적으로도 훌륭한 아티스트들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카일리 미노그, 호주의 네. 마돈나라고 불리는 그리고 비욘세가 있을 것 같아요. 카일리 미노그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어릴 적에 세 사람의 롤모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아바의 앙레타 펠츠코그 아니면 도나 서머처럼 되고 싶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고 이 도나 서머 2012년에 안타깝게도 별세를 했습니다. 그 당시 비욘세가 이런 추모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의 음악은 나를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움직여 춤추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실제로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애정이 많아서 2003년에 그 자신의 곡이죠. 비욘세의 Naughty Girl이라는 곡에 이 도나 서머의 Love to Love You Baby를 샘플링하기도 했고 또 2022년 앨범이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곡의 마지막 곡이 Summer Renaissance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에 또 I Feel Love라는 도나 서머의 곡을 샘플링을 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0: 네. 두 번째 노래는 뭘 들어볼까요?
1: 1983년에 이 11집이 나오는데 이게 She Works Hard for the Money라는 곡이에요. 이 앨범의 앨범이죠. 앨범의 첫 번째 곡이자 같은 제목의 곡 준비했고요. 빌보드 싱글 차트 3위 기록했습니다. 직역하면 돈 벌기 위해 그녀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라는 그런 곡인데 네. 실제로 어떤 일화의 바탕을 둔 곡이에요. 도나 서머가 1983년에 그래미 시상식이 끝나고 이제 애프터 파티라고 하죠. 뒤풀이 파티에 갔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들렀습니다. 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무슨 TV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파티장에 화장실에까지 무슨 TV를 설치해놨지? 되게 특이한 데다라고 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화장실 관리원이 여성 관리원이 있었는데 TV를 켜놓고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바로 화장지에다가 이 아이디어를 적고 그날 밤 집에서 20분 만에 가사를 완성한 그런 곡이고요.
0: 네.
1: 실제로 이 곡의 1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오네타라는 이 실제 그 화장실 관리원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을 하고요.
0: 네.
1: 이게 블루칼라 여성 노동자들의 고단한 일상을 다룬 그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어떻게 보면 노동 창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실제로 당시 미국의 사회상을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때입니다.
0: 굉장히 안 좋았었네요.
1: 네. 네. 특히나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우리가 흑인이라고 부르는 이분들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982년에 20%까지 올라갔습니다.
0: 네, 당시 사회상을 담은 도나 서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듣고 올게요.

0: 도나 서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듣고 왔습니다. 이 블루칼라 여성 노동자의 고단한 일상을 다룬 곡이라고 하는데 또 음악은 또 되게 신나고 가사는 또 절절하고 네. 그게 주는 메시지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앙빵님이 아 그런 유래가 자본주의 사회의 고달픈 삶의 현장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도나 서머가 이렇게 좀 사회적인 이슈에도 좀 관심이 있었나요?
1: 네, 뭐 그런 편이고요. 확실히 뭐 사실 디스코의 여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댄스 팝의 대표 주자 이렇게 인식되기 쉬운데 굉장히 다양한 또 이제 80년대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를 이제 교회 집안이었었는데 잠깐 멀리하다가 다시 귀의를 하게 돼요. 그 네. 뒤에 뭔가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곡이나 앨범들도 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0: 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1978년 곡 준비했고요. Last Dance라는 곡이에요. 마지막 춤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영화 주제가인데 어떤 영화냐면은 금요일 밤의 열기라는 영화예요.
0: 금요일 밤의 열기요?
1: 네, 이게 네. 아마 토요일 밤의 열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토요일 밤의 열기 이후에 반년 뒤에 개봉한 영화고요. 이게 이제 원제는 조금 다릅니다. Thank God It's Friday.

0: 하는 원제인데
1: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바꿨나
0: 봐요. 국내에서 금요일 밤의 열기로 네. 이제 수입이 됐고요. 이 주제가로서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받은 그런 곡입니다. 네. 골든글로브 주제가상도 받았어요.
1: 아니 써머가 되게 상복이 많네요.
0: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영화 그러니까 금요일 밤의 열기는 도나 써머가 직접 주연을 맡은 첫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디스코 클럽을 배경으로 해서 가수 지망생 역할로 등장을 하고요.
1: 본인이랑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영화는 사실 흥행에도 참패를 했고 이 최악의 영화로 꼽힙니다. 정말 네. 별로라고 그 알려져 있는데 이 주제가만큼은 계속 살아남아서 도나 써머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1: 네.
0: 이 도나 써머 1978년부터 79년 사이가 이제 전성기인데 8개의 발표곡을 연속으로 빌보드 탑5에 올려놔요. 5위권 안에 디스코의 여왕으로 말 그대로 등극을 하고요.
1: 네.
0: 사실은 이 1979년에 도나 써머가 정점을 찍던 여름에 디스코 파괴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 디스코 음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네. 짜증이 났던 군중들이 시카고의 한 야구장에서 디스코 음반들을 다 가져다가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1: 네.
0: 이게 이제 세계 대중음악사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하나의 명장면인데요. 네. 어쨌든 이럴 정도의 거꾸로 얘기하면 디스코의 폭발적인 인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선두에 바로 도나 써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도나 써머의 끝곡 오늘 라스트 댄스 들으면서 희민의 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 CBS 마무리하고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신학과 목회 현장, 그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배덕만 교수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2: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3: 네, 이분은 23년간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주로 한국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마 이분의 개인 간증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 책으로 배운 신앙을 목회 현장으로 이어지면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목사이자 교수이신 기독교 연구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교수님은 네. 강단에서 이제 미래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시고 네. 그런데 본인도 개척을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예. 그럼 이제 가르치는 미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내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목회자로서의 그 현장의 피부로 느끼는 네. 굉장히 좀 다른 이질감 있지 않을까 싶은데.
2: 정말 다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장과 교회의 간격도 매우 컸고요.
1: 예예.
2: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예. 주로 이제 뭐 지역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제 편하게 다녔다가 그렇게 봤던 교회와 제가 개척을 해서 정말 아무도 없거나 또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거기서 만났던 교회 또 교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게 제가 사실은 크게 바라보던 늘 살던 교회에서 받은 그런 기독교, 그게 교회. 그 갖고 제가 문제를 삼거나 또 교육을 하던 것과 제가 이제 지하에 있는 저는 지하 벙커라고 그러는데 그 벙커에 들어가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못 다니신 분들이 그런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 내가 환상이나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가르쳤구나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서져 나간 거죠.
1: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내 가르침에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2: 그렇습니다.
1: 직접 네, 체험을 네. 하시면서 그렇죠. 강단에 서실 수 네. 있겠네요.
2: 그 책으로 읽었던 혹은 영상으로 그렇죠. 읽었던 교회와
1: 그렇죠.
2: 네, 제가 몸으로 부닥쳤던 삶의 교회가 참 많이 달랐습니다.
1: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을 이어오셨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2: 네.
1: 목사님 그러면 처음에 교회에 언제 어떻게 나가게 되죠.
2: 근데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게 저희가 경기도 고양군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사실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어려웠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친척들도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 주일학교 학생인데 신방을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중간에 반차를 내고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고 오랫동안 못 다니셨는데 네. 그날 어머니랑 저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세 명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실은 뭐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아무도 안 돌보는 그 작은 집에
1: 아무도 찾지 않는
2: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인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장롱 밑에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찾아서 읽으시면서 하염없이 우셨는데 그게 저에게 교회가 예수님이 그날 저희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된 거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목사님은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보니까 서울대 졸업에 뭐 예일대 신학대학원에 드류대학교에 천재셨네요.
3: 천재.
1: 저희는 이렇게 천재라고 합니다.
2: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그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낙이 없으신데 제 기억에 일요일도 쉰 적이 없으세요.
1: 공장 일요일
2: 네. 제 기억에 아마 공장에서 일요일 날 일을 하면 특근이라고 그래서 아마 1.5배를 주시니까 그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성적표를 갖고 나오면 성적표가 나오면 어머니가 성적이 좋으면 웃으세요.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중학교에.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 엄마가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놀고 싶은데 막 놀다가도 어머니 이제 그 야근하시고 돌아올 때쯤 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적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제 형편상 대학을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4: 예.
2: 그래서 저는 사실 꿈 같은 걸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4: 예.
2: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게 너무

0: 이렇게 저에게는 영웅처럼 보여서 예. 우리 어머니에게 식사하면서 나도 혹시 나중에 예. 혹시라도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매우 이제 그 좋아하시는데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놈이 이제 엉뚱한 꿈을 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네.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상고를 가서 네. 빨리 어머니를 도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1: 네.
0: 그때 마침 인천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됐는데
1: 예.
0: 예, 장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일정한 성적이 되면 이제 3년 동안 학비를 면제해주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1: 아,
0: 저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알고 저를 이제 그 학교에 마침 이제 마감 날이었는데 그 날이 그 전에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인문학교 보내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를 이제 모셔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됐죠. 근데 그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랑 그 얘기를 하다가 부부싸움이 났어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아니,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선인천 고등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생긴 학교에 저를 보내셨죠.
1: 예.
0: 그래서 저희가 극적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가는 게 저희 성결교를 다녔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저희 유일한 꿈이었는데
1: 예.
0: 학교에서 1회 졸업생들은 그 니들 마음이 아니라 학교가 정한 학교를 가야 된다.
1: 오.
0: 3년 동안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특수반을 만들어서 공부도
1: 오,
0: 시켰는데
1: 네.
0: 그때 이제 그 고3 되는 친구들 중에 뭐 그 스카이 진학반, 뭐 또 지방대 진학반 이렇게는 제가 어떻게 그 서울대 진학반의 후보에 오른 거죠. 그 선생님들 저를 설득을 하셨는데 제가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
1: 네.
0: 가야 된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도 신학과랑 비슷한 과가 있다.
1: 네네.
0: 그게 종교학과다. 그래서 이제 종교학과를 가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 그럼 하나님께서 서원을 어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저희 전도사님이
1: 예.
0: 종교학과가 신학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못 들어가서 안달이지
1: 그렇죠, 그렇죠.
0: 갈 수만 있으면
1: 그렇죠.
0: 좋고 또 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원이
1: 그렇죠.
0: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또 운 좋게 붙어서 들어가서
2: 그러니까
0: 공부를 했죠.
2: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서울대 가기였네요. 아니 남들은 못 가서 못 가서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야 너 성적이 안 돼 이런데 지금 반대로 저 서울대 갔는데 안 갑니다. 저는 저기 그냥 신학 갈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주로 다 스카이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본인이 이제 거부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제일 쉬운 대로 썼더니 그냥 서울대 가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혼나고 예. 썼는데
1: 예.
0: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그럴 만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1: 네.
0: 그런데 정말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또 과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1: 예.
0: 돈이 없었지만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1: 그러니까.
0: 저 당시 저로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2: 하나님,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께서
0: 네, 정말,
2: 정말
0: 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고백이 안 되는.
2: 정말 대단하네요. 네.
3: 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좋으셨는데 왜 목사님이 안 되시고 신학자로 방향을 바꾸신
0: 아, 그러니까요. 그 저는 사실은 그 시골 교회 가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저희 소박하지만 궁극적 꿈이었는데
1: 예.
0: 제가 이제 그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부터 신앙적 질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근데 뭐
1: 예.
0: 그전까지 그냥 뭐 너무나 쉽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때가 넘어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턱턱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동의가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하는데
1: 예.
0: 선생님들이 답을 잘 못 하세요.
1: 예.
0: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믿나 보다.
1: 아, 예.
0: 모르고 가르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더니 저희가 이제 88학번이었는데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이 뭐 학교에 이제 매우 심했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또 언더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1: 그렇죠.
0: 거기다 또 전 종교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을 배우고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하니까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교회는 좋았지만은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이런 상태로 내가 강대상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설교를 할 자신을 잃었어요.
1: 네.
0: 그러다가 나중에 물론 극적인 계기가 돼서 다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되고
1: 예.
0: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때 알았죠. 내가 그때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1: 예.
0: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1: 네.
0: 사람들하고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3: 공감력이 떨어지죠.
0: 그렇죠. 맞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속 얘기하고 이런 거 듣기 싫고.
2: 아, 전 정반대네요. 저 속마음은 좋고 공부가 싫어요.

0: 아.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만 또 궁금해 싫었어.
1: 그러니까 뭐 밖에 그게 제가 싫고 이러면서 근데 제 친구들 목회자를 보니까 예. 신학교 친구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예. 관심, 뭐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대단한데 예. 저는 점점 그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너는 목회자에 적합한 건 아니고 예.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는 너는 신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한가?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제일 제가 편안하구나.
2: 그게
1: 저에게 편안하구나. 근데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러 가고 이러는 건 나에게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건 있고 교회에는 머물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공부하는 거다. 예. 이렇게 명확해진 거죠.
2: 근데 이제 지금 결국 목사님이 되신 거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나는 목사보다는 이제 신학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3: 무슨 일이 있어?
1: 아 이게 참. 저는 사실은 아까 저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예. 여기 연예인들이 계시지만 예.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안 되면 예. 저는 연예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 저는 사실 제일 재밌는 책이 썬데이 예. 서울이었고
3: 반전에 반전에
1: 그다음에 뭐 주간 경향 뭐 레이드 경향 이런 거
2: 아, 잠깐만요. 그런 책은 이렇게 보는 책이잖아.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보는 책이 아니라 밑으로 보는 책이잖아.
4: 야, 그럼 몰래 봐야 되는데.
1: 아니 근데 미안 거기 이박사 가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그 연예인들의 삶이 되게 재밌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 저는 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그는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
2: 아 근데 연예부에 관심 연예계에 관심 있는 것도 사실 세상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1: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저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예. 예.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 믿고 천당 죽어서 천당 가면 예. 뭐 이런 신앙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면서 네.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데모를 예. 할까? 예. 그 다음에 또 신학자들을 읽으면서 이제 예.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쏟아넣는 얘기를 이제 읽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갔더니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예. 사회와 한국 교회가. 예. 예. 저는 이제 소명이라는 게 눈에 밟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는 장애인들이 눈에 밟히거나 아니면은 해외 뭐 미전도 종족이 예. 눈에 밟히는데 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 예.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 교회의 개혁 이런 것에 제가 이제 관심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계속 쓰고 네. 그런데 강연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청어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한 자리였는데요. 거기 한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네. 그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네. 배 교수가 한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네. 그다음 합리적으로. 근데 제가 가만히 아무리 들어도 당신이 한국 교회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당신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4: 근데 아 이거 화날 수 있는데.
1: 근데 제가 아니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예. 내가 왜 교회를 모를까 이 생각을 제가 했었고 예. 제가 그때 대전에 있는 이제 한 신학대학교에서 강의 그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 그 학교가 작은 규모의 학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공부 마치자 이제 개척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예. 다 어렵게 개척을 하시죠.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안 해봤는데 예. 제 제자들은 이제 사주를 보내서 어려운 개척을 하게 하잖아요. 예. 그게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군대도 안 갔다고 와가지고 내 학생들을 아, 사주를 몰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아 내가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으면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학자적 양심의 근거에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또 교회를 안 해봤다라는 게 이 라이센스가 없는 거구나. 개혁도 비판도 자격이 없구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키우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또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내가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단 법이요. 이미 예. 제가 이제 그 조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 전임 강사 이상은 이중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2: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목회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0: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이렇게 토로했더니 기도해 보시자 그러더니 두 달 만에 대전에 제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폐쇄를 하게 됐는데 예.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신자도 예. 떠나서 근데 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문을 닫게 됐다. 예. 근데 혹시 네가 갈래?
1: 네. 오.
0: 근데 그래서 월천에 13명이 신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안 받고 이렇게 설교만 하는 목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새 신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하에 예배당이 그대로 있고 예.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예요. 근데 교회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문 닫는 게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죠. 혹시 저라도 괜찮으시면 예. 제가 오겠다 한 거죠.
2: 아무도 없는데.
0: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한 2년 정도 영성훈련 해야지 뭐 예. 이러고 이제 아내가 허락하면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내도 동의가 돼서 아무도 없는 교회의 문을 다시 우리 다섯 식구가 들어가서 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목회로 빨려 들어가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동만이 너도 똑같네. 너 강대상에서 매일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십자 가지고 좁은 길 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지를 예. 몰면서 예. 그 네 문제가 되니까 너도 덥석 좋은 거 먹고 싶고 넓은 길 가고 싶어하네. 너도 똑같네. 내가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한테 왜 이러기 왜 이러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안에 이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그 갈등의 시간이 됐고,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당신이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 뭐 몇 주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툭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전화 걸어서. 네, 올라갈 테니까 내 자리 마련하고 펀드레이징 하셔.
3: 아니 그렇게 고민의 끝에 이제 결정은 하셨지만 사실 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모님이 더 대단한 것 같거든요.
2: 그럼요.
3: 이제 자녀분들이 당시 옮기실 때는 이제 아직 대학생들이 아닌 시절이었죠.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들어갈 돈들도 있고 경제적인 계획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0: 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대학에 가고 유학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정말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채우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부닥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것처럼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너무 사실 두려워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저의 제자인데 저보다 나이 한참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2: 예, 예.
0: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다운이 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넋두리를 했더니 아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없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버리시겠어요? 믿고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도 그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일이 과정을 겪어서 제가 네. 결단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가 네. 어머 갈 집이 없는데 예, 대전에 있는 데서 박봉으로 뭐 월세를 살았는데 서울에 왔더니 월세짜리 얻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 그 장인 장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내주셨어요. 저희들이 올라온다고. 예, 그리고 큰아이는요. 국가가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3: 오기.
0: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은 또 성결교회에서 또 목회 서울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정말 4년 동안 몇만 원 안 됐습니다. 학비를. 근데 둘째 아이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찾아오더니 일본을 가겠대요.
2: 일본이요?
0: 그래서 왜 일본을 가게 되냐. 이 아이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숭배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끄는 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미 일기로 돌아가서 방탄을 숭배합니다. 정말.
2: 아, 거의 종교죠. 아,
0: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영상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예. 한국에는 안 가겠다. 그러니 이제 자기 언니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본에 국비 유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대학교이면서도 랭귀지 스쿨까지 하는데 그 전액 무료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주는데 그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고3인데 대학을 안 가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가겠다. 근데 수능을 안 포기하고 일본어 공부를 그래서 내가 네가 좀 공부를 하면 내가 보고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1년 만에 꽤 높은 점수를 갖고 와서 시험을 봤는데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4년째 있는데요. 예, 돈을 벌면서 다닙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한 푼도 일본에도 돈을 안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작년에 대학을 갔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냈더니 미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대를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를 예고를 갔습니다. 경기 예고를. 거기는 국립이어가지고 네. 일반 고등학교랑 등록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대를 갔더니 새 아이의 막내니까 다둥이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만 들어가면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1: 야, 지금 생겨 무료예요?
0: 네.
1: 아, 야 빨리 더 나와. 빨리 더 나와.
0: 그래서 아, 대학에 이거. 무료로 돈을 안 내고 다니는. 아,
1: 하나님 저도 다둥이 카드 갖고 다니거든요.
0: 네, 하나님 네. 살아 계십니다.
1: 아, 그럼 셋째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0: 네, 네.
1: 좀만 하면.
0: 그러니까 넌 대학만 들어가라. 돈은 나라가 준다. 그래서 새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대학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1: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돈을 생각하잖아요. 네.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돈을 왜 벌어야 되냐면 그 돈을 써야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써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할 것들, 뭐 우리 네. 아이들 학비서부터 뭘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쫓아가는데 네. 하나님은 내가 돈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똑같은 걸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똑같은 누리는 걸 어쨌든 또 다 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0: 네.
1: 돈을 벌어서 했어야 될 일들을
0: 남들이 해준
1: 안 벌었는데 남들이 해준 거 아니에요.
4: 네.
1: 더 은혜 아니에요.
4: 그렇죠.
1: 그 돈을 번 거보다
0: 그렇죠.
1: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돈을 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또 연구하고 뭐 하셔야 되지만 그걸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이게 그거든요. 요트를 사려고 하지 말고 요트를 가진 애들 친구로 놀아. 제가 항상 제가
3: 나도 그런데.
1: 그거 뭐냐?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살 때 만세 부르고 팔 때 만만세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골치 아파서. 그러니까 요트를 내가 안 갖고 있지만 요트 가진 사람을 친하게 두면서 내가 누릴 건 나 누리잖아요.
0: 네.
1: 아, 그네네요.
0: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1: 예.
0: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신다라는 말이
1: 예.
0: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셨네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3: 아, 근데 그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먼저 의를 구하면은 나라 뭐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뭐 이러는데 그걸 믿고 의를 구하면 이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0: 아, 그건 주객이 바뀐 거죠.
3: 아, 그죠.
1: 아, 저 신앙은 선불제입니다. 먼저 내요.
3: 먼저 내요.
1: 네, 그래서 말씀하신 후불제거든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돈 낼게 이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3: 아, 그건 아니에요.
1: 먹기 전에 돈을 내셔야 됩니다. 예, 예.
3: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0: 네.
3: 이제 원형 탈모가 오셨다고.
1: 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3: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던 게 아닌가요?
0: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저는 뭐 살다 보니까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좀 갈등은 하는데 또 하나님 뜻이 명확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네. 목회자들 삶이고.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향나무라는 아주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근데 이제 아, 목회가 참 어렵구나.
1: 네. 네.
0: 이게 무슨 수학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가 참 좋은 분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들한테.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다들 또 교회를 참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하면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세 번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 그런 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저는 어찌면, 내가 그 욕심 있는 목사는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뭐 군림하거나 뭐 독재가 되거나 뭐, 우리 교회는 평안할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교만이었던 것 같고요.
1: 네.
0: 나는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아는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더 제대로 목회하고도 싶었고
1: 네.
0: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제 의지와 마치 이렇게 빙판 위에 이게 차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교회를 서울에 와서. 지금 뭐 정말 그랬더니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1: 아.
0: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교인들이 또 학교 학생들이 지금 머리가 빠졌다고. 이만큼 구멍이 났죠.
1: 아.
0: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아, 이게 다시 교회가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대전에서 썼던 일을
1: 또
0: 서울 버전으로
1: 또
0: 같이 했고. 그래서 그때도 또 아, 정말 그만둬야겠다.
1: 네.
0: 우리 아내가 당신이 제일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목회 안 어울린다. 제 모든 우리 심정 우리 학교 교수님도 배 교수는 그냥 전국 다니면서 설교나 하지. 당신은 로컬 목회 안 맞는 것 같아.
1: 네.
0: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1: 아 그래요.
0: 나가면서 목사님은 교수가 딱이지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또 다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됐고, 하나님 좀 저 좀 놔주세요. 네. 나 이제 그만할게요. 니에미아도 벅차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 또 그때는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내가 먼저 갔어. 나 따라오려면 너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그게 목회야.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리더라고요. 또 울었죠. 또 울고.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친구들 꽤 됐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를 다시 하면서 결단해야겠다. 사실은 제가 니에미아의 교수로 오는 게 제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백향나무 목회는 알바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더 이상 백향나무의 목회가 나의 파트타임 잡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예. 그러면 뭘 내려놓을까?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두 대학에서 이제 니에미아 오니까 제가 월급이 작으니까 네. 제 선배와 후배들이 그 생활비가 모자랄 거다. 그래서 두 대학에서 저희가 강사하 초빙 교수 자리를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꽤 괜찮은 수입도 얻고 그렇게 생활에 도움이 됐는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네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울 올라올 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돌아가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부대학 강사비 이제 안 나온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그해 이제 두 대학에다가 여기까지만 강의하겠다. 그리고 제가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와 백향나무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내려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내려놨던 월급만큼 사례비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교회가
1: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네. 일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내려놓음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느꼈고,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돼서 오늘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2: 예. 우리 정수영 씨 어떠셨어요?
3: 네. 아니, 저는 그 부분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당신은 이 목회를 안 해본 것 같다, 뭐 이런.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뭐 나가서 좀 떠들다 보면은 왜 좋은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진짜 좋은 얘기를 그냥 전달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의문이 늘 들었었어요. 아니, 정말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정확한 답인 이렇게 실제 말씀과 지금 생활을 함께 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나도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예. 우리 뭐 신학과 교수로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몸소 목회가 무엇인지 신학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자 선배로서 저희 아버지 이제 10년 이상 투석하시다가 신장 이식도 하시고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수술자 옥들이. 근데 아버지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내 몸에 난 이 상처가 수술 자국들이 내가 목회를 잘했다는 증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가 힘드시고 이 사실 목사님께는 이 원형 탈모가 목회를 하셨다는 증거의 상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냥 힘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셨듯 우리 교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우심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미래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수님이 되지 않겠어요?
0: 아유.
2: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직접 책으로 공부한 신학이 아닌 몸소 피부로 느꼈던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교수님으로서 앞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기계화보병여단 신풍군인교회 이솔빈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의 군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그림.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잘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을 때 또는 뭔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 큰 그림이었네 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군대에 들어온 것도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선임도, 여러분이 만난 중대장님, 행보관님, 간부님도 다 누군가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의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쁘게 살아갈 때는 잘 못 느끼지만 한 번씩 삶을 돌아볼 때면 우리는 내 삶에 펼쳐진 일련의 과정들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단순히 성공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거나 뭔가 연예인처럼 인기가 많고 또는 부자처럼 돈이 많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뜻에 따라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 인생 도화지에 하나님의 큰

0: 예?
1: 그리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의 인생이 그리고 1년 6개월간의 군생활의 여정이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완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내 군생활 가운데 있었던 관계와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큰 그림 안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식량이 점점 떨어지자 식량을 얻어올 곳이 필요했는데 마침 요셉이 있는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이 야곱 가족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지금 식량이 없어서 온 가족이 쫄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자기가 먼저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어오겠다는 아들은 없고 그냥 서로 미루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으면 기근 때문에 결국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먼저 다녀오겠다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저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다녀왔으면 좋겠다. 나 대신 좀 힘든 일 해줬으면 좋겠다. 수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애굽은 어떤 곳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곡식을 구해야 한다니 아마 죄책감도 그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처럼 미성숙하고 이기적으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숙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 하나님은 기근을 그들의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 기근을 통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될까요? 첫째, 기근을 통해 겸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식량이 거의 바닥이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놓인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야기하다가 다 같이 가기로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 앞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동생 요셉이 서 있게 되고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어디서 이런 장면 듣거나 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의하고 저 멀리 애굽 땅으로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 형제들은 이 꿈이 개꿈일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 20년간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요셉의 꿈대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려 했던 교만한 야곱의 아들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미워하기도 하고 자신들보다 가장 나중에 태어난 낮은 자입니다. 즉 요셉은 형들이 가장 절하기 싫은 대상입니다.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힌 질투가 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가장 복종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 목적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복종하기 싫어서 요셉에게 절하기 싫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20년이 지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기근을 허락하시고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또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게 될까요? 둘째, 기근을 통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4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라고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형들을 가나안에서 온 스파이로 몰면서 엄하게 심문하고 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형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상태에서 요셉이 정체를 밝혔다면 형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총리가 된 동생 덕을 보려고 아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때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너를 애굽으로 팔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아니냐고 뻔뻔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도록 강하게 심문하심으로 형들의 숨겨진 죄악을 폭로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려움을 주고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4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줄 테니까 한 명은 옥에 갇혀 있고 그동안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제안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 제안을 굉장히 난감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막내를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려가지고 데리고 애굽으로 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아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죄악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야곱은 엄청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 좀 참을 걸 괜히 팔았나? 이런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요셉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니. 아버지가 절대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 해도 아버지께서 요셉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아는데 와, 그렇다고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집안의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텐데 형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형들은 결국 자신들이 과거 했던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죄악과 마주하게 이끄셨고 결국 그들의 입술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인생에도 벌어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 욕심, 교만, 음란함 등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의 가정에 닥친 기근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성숙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닥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근과 시련을 때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엄하게 심문하면서 한편으로는

몰래 뒤에 들어가서 울고 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다섯 번이나 그의 형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만큼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형제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엄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형제들이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요셉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같이 우십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기에 그 과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근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라는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그 속에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와 같이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가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군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군 생활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순간이 있습니까? 아, 왜 이런 간부를 만났을까? 아, 왜 이런 선임을 만났을까? 아, 왜 우리 부대의 지역은 이럴까? 오늘 보았듯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포근하게 우리를 안아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다 뜻이 있어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잘 참아봐 라는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군 생활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의 군 생활과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직접 그리신 아름다운 명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린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기계화보병여단 신풍군인교회 이솔빈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0: 게 맞나요?
1: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과 4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20페이지 그리고 1026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이사야 43장 19절과 48장 6절에서 7절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48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강의 22번째이자 믿음의 그릇 세 번째 메시지,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 은혜 게시판에 보니까 그 현장 적용,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 여러분이나 또 사랑의 교회나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분기점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이 깨끗한 정결한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어떤 비전을 담아야 할까, 그 내용들을 오늘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 커져야 되는데 그것이 커지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말씀으로도 섬기고 또 봉사로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신앙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가치관과 시각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용량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비전과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용량이 될 때에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성숙한 걸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믿음의 용량, 하나님 주신 비전의 그릇이 크기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비전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 43장 9절, 여기 제가 자세하게 다 써놓았는데 오늘 요절처럼 외워야 되는 것인데, 자, 보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성경에 보면 이 behold란 말이 나올 때마다 behold, 그 다음에 I will, behold,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I will,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올 때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요, 어떤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가요? 비전에 관해서 오늘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초대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마음에 딱 처음에 먼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사막, 웬만한 인생의 마른 땅에서 주저하지 않고 모두가 다 다시 칠전팔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이렇게 초대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그리고 가슴 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가슴이 뛰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 이것이 뭐냐?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자신들의 운명은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상실하니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과 상자 안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삽시간에 전체 상자가 썩는 것처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우상에 오염이 되고 썩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새일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가슴 뛰는 일이 있고 무슨 설렘이 있겠어요? 오늘도 똑같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아무런 가슴이 뛰지 않고 기대감이 없이 왔다면, 그런 건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게 21세기 바벨론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생 비전이 아니에요. 인본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출바벨론,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뭐예요? 광야의 길을, 반드시 뭐예요? 사막의 강을 낸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48장에 보니까 4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무슨 일을? 은비한 일을, 은밀하고 감추어졌던 신비한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나?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운명으로 여겼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라 하고 I will behold 하면서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론 포로가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포로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옛 조상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반드시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일인데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새 일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향하시는 새로운 출애굽 출바벨론. 그래서 오늘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에 대한 눈을 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도표를 잘 안 드리는데 오늘 한번 제가 드리겠어요. 뭐냐면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 출바벨론, 제1 출애굽과 제2 출애굽.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생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 제 첫 번째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그러면 새로운 출바벨론할 때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예요? 스룹바벨. 제가 우리 스가랴 할 때 했잖아요. 스룹바벨이고, 상황은 옛 출애굽할 때는 애굽의 종살이할 때고, 새 출애굽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상황이고, 오늘 바벨론 포로 상황을 그때 포로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의 현실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고 짓눌려 있고 힘든 메마른 것 같은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포로 상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석을 할 때. 그 다음 구출 수단이, 옛 출애굽은 뭘 가지고 구출하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런데 새 출애굽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출발 방식은, 옛 출애굽은 급히 탈출하듯 도망치듯 나왔지만, 새 출애굽은 합법적으로 당당한 귀환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옛 출애굽 인도 방금은 홍해 기적을 통하여 홍해의 길을 내셔가지고 홍해를 마른 바닥같이 건너게 하셔갖고, 근데 새로운 출애굽 출바벨론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막의 강을 내시고 회복의 언약적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새 출애굽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고, 새 출애굽 출바벨론은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도표를 볼 때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1출애굽, 제2출애굽, 출바벨론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도 그러고 오늘 대한민국 우리 한국 민족도 정말 주여 새로운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 자체를 보세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출바벨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Behold, I will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 출바벨론은 과거의 출애굽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큰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메시아적 구속을 예표하고 있고,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새로운 출애굽 출발변으로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형식적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던지는 경고이고 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을 향한 벼락 같은 영적 각성의 외침이자,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길 없는 광야와 메마른 사망을 지난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약속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메마른 땅과 광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되겠나 되겠나 이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험악한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가장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강을 내어주셔갖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볼모지 같은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죄악으로 메마른 사막에 강을 만들어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메마른 가운데서 생수의 강을 만들어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을 만들어주신 생명의 십자가요, 성령의 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험악한 광야에 있는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메마른 사막에서 목이 말라 탈수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 일과 새 길에 대한

신약의 창으로 말한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험악한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으로 헤매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혈의 강수가 흘러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인생의 사막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강수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살인자를 묶는 그 저주받은 그 형틀인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과 부활의 십자가로 바뀔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이 복음적 능력의 역사 가운데 눈을 떠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저주받은 메마름을 주님께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메마른 인생 거친 광야 우리를 속량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 능력을,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광야의 길, 사마의 강, 이것은 단순히 그 비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생명의 길, 사막의 강, 그 다음에 광야의 길에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릇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생수를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난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모두를 다 투자해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순례자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살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인처럼 사는 영의 눈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 위하여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 하나하나가 영원한 걸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깊이 캡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이상으로 영적 성공에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깨닫고 교회와 함께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참 이게 설레고 가슴 뛰는 내용은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티브하고 혁신적이고 아주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장 7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일들은 지금 뭐예요? 창조된 것이다. 뭐가 아니라 옛것이 아니다. 이거는 단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창조된 일이다. 우리가 왜 가슴이 뛰고 왜 가슴이 설레느냐, 우리 하나님은 God of creation,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땅의 짐승들과 그 종류들을, 그 짐승들을, 그 종류들을 만드셨다. 아싸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흙으로 토기를 빚으시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 야차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빚으시는 것 전문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고 새 일과 새 길에 눈이 열리면요, 신선해지는 것이, 제출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날마다 재건축하게 하시고 새창조하게 하시고 새롭게 지어가시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태생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재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은 창조 전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좋은 의미에서의 거룩한 토목공사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시는데 전문이신 것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이의 차별이 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차별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 나이 많았어요. 여기에는 다윗은 또 청소년 시절에 부름받았어요. 나이 차별이 없고 여기에는 직업의 차별도 없어요. 목동, 어부, 세리, 의사 다 성별의 차별도 없어요. 출신의 차별도 없어요. 왕족 출신, 이방 출신, 모압 출신,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어요. 나이, 직업, 성별 출신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새일이 기다리고 있고 사막에 새로운 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몽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Behold I will. 하나님이 내가 새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의 안테나가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 11절을 보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을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어떤 수사적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레토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시라도 어떤 대가 소위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이신 것이에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새 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창조와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시는 이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잘 되게요? 참말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슴 뛰는 비전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하고 비교, 우리는 우리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십시다. 올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도록 하십시다. 한국교회 내에 내부 분열을 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가려우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주여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는 한국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정화하게 하시고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영의 눈을 부릅뜰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슴 뛰는 일을 방해하는 이 따개비들을 정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따개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꼭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항로에서 따개비들이 빨판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진액을 빨아들이고 소진시켜갖고 내 인생의 항로를 탈선하게 하는 인생의 비전에 방해할 따개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자라게 하는 걸 방해하는 따개비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 형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제거할 따개비들이 뭡니까? 인생의 쓴뿌리들, 뼈를 썩게 하는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중독된 마음, 형식적인 신앙, 이런 따개비들을 처리해야 돼. 이 따개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스스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거머리보다 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하고도 센 고압 세척기를 가지고 슉 하고 다니더니 날카로운 칼날로 끌고 내야 돼.
말씀의 빛으로 결단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 붙어있는 기생충

같은 따개비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따개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따개비 정리,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오늘 클라이맥스예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은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새 창조의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새 일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실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한된 우리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 정도로 생각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발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에 근거한 꿈을 꾸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제한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꿈을 갖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민족에 대한 꿈,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홍해와 여러분들을 그걸 다 출애굽하시고 출바벨론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엑소더스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기적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데 전문가이십니다. 그 기적을 꿈꾸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혼자서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같이 꿈꾸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적든 크든 그 교회를 통한 기적이, 그 교회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새일과 이게 하나님의 사막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여,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교회가 꾸는 꿈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교회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설레이며 인생의 사막의 강을 만날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가슴이 뛰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의 대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모지 같은 곳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렀을 때에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바벨론 포로 생활같이 닫혀있던 우리의 삶에도 보라, 내가 광야의 험악한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약속의 말씀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레이면서 칠전팔기의 기백으로 영적으로 사게 충천하게 하옵소서. 출애굽의 비전, 출바벨론의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슴 뛰는 하루하루, 가슴 뛰는 가정, 일터,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3: 최근에 그 백룸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로워서 이 영화를 봤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구점을 운영하는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가구점에 전기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구점이 쓸만한 그 전기량보다 훨씬 몇 배의 전기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원인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구점은 정작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막 전등도 깜빡거리고 테레비도 꺼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전기를 어디서 쓰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전기가 흘러나가는가, 이 주인공이 찾다가 백룸, 이 가구점 벽 너머에 있는 밀실들, 거대한 밀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백룸 뒤에 있는 방이죠. 뒷방, 뭐 밀실 이런 겁니다. 이 뒷방을 들어가는데 이 뒷방에서 아주 그 기이한 현상과 기이한 존재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이 그 백룸에서 만나는 기이한 현상과 존재들, 그래서 공포 영화로 분류가 돼 있는데 사실은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심리, 인간 심리와 의식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우리의 의식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의식 에너지도 전기처럼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 에너지의 대부분이 우리의 의식의 백룸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 너머에 있는 공간에서 우리의 의식의 대부분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걸 심리학자들이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말한 백룸은 우리의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에 있는 그 기괴한 현상들과 아주 그 무의식 안에 있는 파괴적인 어떤 존재들, 이런 게 그 영화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그 영화에서 나오게 죄책감이에요. 결국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백룸을 만들고 우리의 의식과 삶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할 것들,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될 일상들을 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의 백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중독에 빠지거나 대단히 회피적이고 게으른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게 뭐예요? 원망, 블레임 시프트. 이 죄책감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 너머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의식 세계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구점의 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의 90%까지도 이 내적 죄책감이 기인한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백룸이 굉장히 크고요. 심리학에서 이걸 80%라고 70%까지 얘기합니다. 그 백룸에서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거기서 죄책감이 먹고 자라서 괴물이 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으키고 있는 파괴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심리학의 발견이기 이전에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죄와 죄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크게 다룹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정죄라고 말하는 게 감정적인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 죄책에는 뭐가 따른다고 말하냐면, 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저주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저주가. 이 저주가 뭐 무당이 뭐 이 주문을 써가지고 막 닭피를 뿌리면서 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죄와 죄책이 있는 곳에 마귀가 내가 권한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게 저주예요. 그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땅이 된 게 그 영역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파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 뭐예요? 저주가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는 무슨 저 고대 시대에 있는 어떤 무속행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만나는 일련의 파괴의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죄책, 해결되지 않은 죄책과 그리고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래 이제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권한을 주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역사, 그걸 만날 때 우리가 정죄와 저주를 만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다이버가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다이빙을 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해저에도 이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그 포식자들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상어 같은 존재들이 피냄새를 맡고 따라붙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백룸에 죄의 문제들을 죄책의 문제들을 그냥 다 짓눌러 놓고 보지 않으려 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건 도리어 모든 걸 악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포식자들, 즉 악한 영과 그의 역사들을, 권한들을 우리의 삶에 불러들이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그것을 단지 의식의 이름으로, 감정의 이름으로 무의식과 의식이란 단어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는 거대한 영적 실체가 그곳에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초에 이게 토요일 밤 11시만 되면 그렇게 저희가 아내와 제가 막 싸웠어요. 이 토요일 밤 11시 다시 말해 뭐예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한두 시까지 싸우고 나면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세 달 동안 그런 너무 마귀적인 거예요. 너무 뭐냐 하면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저의 결혼과 사역이 막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뭡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 안에 이 가정과 사역에 대해서 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장으로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해도 해도 내가 충분할 수 없다라는 그 정죄가 제 안에 있으니까 이 틈을 타고 이 포식자들이 약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었던 어떤 통로가 된 거예요. 저는 제 안에 있었던 그 죄책감과 정죄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기 전까지 이 땅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죄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죄와 실패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것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정도가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현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나아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죄성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의 백룸에 돌아다니게 두고, 그리고 그 죄책감이 원망과 분노와 중독과 회피와 기타 등등을 먹고 괴물로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에 파괴를 가져오도록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 백룸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밀실의 문제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throne room. 보좌가 영어로 throne room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 throne room과 이사야의 백룸, 밀실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빛이 이사야의 밀실을 비춥니다. 그 이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은밀한 죄책감들이 수면 위로 확 들어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이사야에게 있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치료자라면, 모든 치료, 훌륭한 치유 사역자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 파괴의 문제,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정말 뿌리 깊은 문제들은 바로 죄책의 문제입니다. 그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throne room, 하나님 앞에 인정돼야 합니다. 브래넌 매닝이 그가 알코올 중독 이 치유 캠프에 들어가서 경험한 일을 책에 적은 것을 봤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몰래 술을 먹다가 술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와 죄책은 은폐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항상 기만과 거짓과 핑계를 동반합니다. 그 사람이 술독에 다시 빠졌는데 이 치유 치료자가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삶의 진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뭐 술 한두 잔 마신 거예요 하고 약간 뺀질뺀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자가 정색을 하고 맹렬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술 한두 잔 마신 정도가 아니지 않냐? 다시 술독에 빠진 거잖아. 그리고 막 맹렬하게 물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또 막 방어하고 막 정당화하고 또 축소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기만적이잖아요. 아유, 뭐 한두 잔 마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치유 치료자가 왜 이 치유 캠프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연유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그 사연까지 막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자기를 방어하면서 그런 겁니다. 맞아요,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애들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다가 술이 마시고 싶어서 그냥 술집 앞에 잠깐 차를 대고 술 몇 잔 마셨어요.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술집에서 시간 보냈어요. 그래서 잘못됐죠. 그래서 내가 이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실은 그 이상이었어요. 이 치유자는 더 맹렬하게 이 알코올 중독자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드러나는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엄동설한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차를 대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두 잔 마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딸아이와 함께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를 차에 둔 채로 술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엄동설에 시동이 꺼진 차 안에 이 아이가 수시간 동안 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손발이 그것에서 얼어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아이는 손발에 동상이 걸려 그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내야 했었습니다.

0: 죄와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이 중독자는 대면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죄를 대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검사실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 보기 힘듭니다. 왜요? 그 죄를 인정하면 그 뒤에 처벌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 뒤에 사회로부터 격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질태와 수치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요, 역설적으로 죄 자체로부터, 죄와 죄성이라는 현실로부터 우리를 도망치고 그것을 은폐하고 보지 않게 하려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거대한 백룸을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죄책감이다 이겁니다. 그의 삶의 숨은 백룸은 실로 괴물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손발을 잘라낼 지경이 될지언정 그저 목구멍에 술을 퍼넣어서 순간에 즐거움에 탐닉하는 존재로 그를 전락시켜 가고 있는 것, 순간적인 안일과 안식과 순간적인 거짓 위로에 사로잡혀 주변에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죄와 죄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 다시 말해 그의 동반될 수치와 처벌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모른 척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진실이 치유자의 몰아붙임 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의자에 앉아서 약간 뺀질거리던 그 중독자는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요,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그래요, 나 때문에 우리 딸아이가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루저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절규하는 중독자를 치료자는 오히려 내려다보며, 브랜드맨의 표현은요, 발로 슬슬 밀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걸 이제 알았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냐.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냐. 당신은 중독자고 거짓말장이고 주변을 소비하고 주변을 파괴해도 당신 자신의 즐거움에 골몰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치유자가 그렇게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사야의 체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이 외면하고 대면하지 않던 자신의 죄와 죄성에 대한 진실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른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이 브래넌 매닝의 글을 보며 어떻게 치료자가 이렇게까지 맹렬하게 중독자를 밀어붙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문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많이 갖게 되는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치료자이십니다. 지혜로운 치료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인정되지 않은 것은 치료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백룸이 하나님의 스론룸 앞에 연결됐을 때 이사야의 죄의 밀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결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서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 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

0: 는이라 하더라.
1: 아멘. 저는 이거 주일학교 때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막 외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 입에 이 불 뭐라 그래요? 화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불도장이에요. 불로 지지는 쇠막대기예요. 불에 달구어진 쇠막대기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거기서 천사가 가서 그냥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그 입을 지졌대요. 아,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심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불로 지졌다라면서 말하는 그 불이 뭔지 말할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라는 선언이 그 불이었어요.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용서의 불인 거예요. 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죄책감보다 더 맹렬한, 왜 불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죄책감은요, 뭐 여러분 그냥 저기 무단횡단하고 느끼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뭐 저기 속도 위반해서 티켓 뜰 때 느끼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할 수 있는 죄책감은요, 오히려 별거 아닙니다. 진짜 굵직하고 맹렬한 죄책감들은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우리 백룸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블레임 시프트, 원망하고요, 탓 돌리고요, 남 탓하고요, 남한테 승질내고요, 자기 정당화하고요, 난 잘못했던 없다고 우기고요, 이런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우리의 진짜 죄책감의 몸통들은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맹렬한 감정입니다. 근데 그 맹렬한 감정에 하나님이 위에서 저기서 얘야 내가 널 용서한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맹렬한 죄책감에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맹렬한 용서로 그 중심을 지지신다는 겁니다. 맹렬한 죄책의 목소리,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의 목소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맹렬한 용서의 선포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크리스찬이 태어납니다.
2: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3: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

0: 수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1: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0: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주일의 예배함으로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생각지 못한 삶의 시험에 잠시 휘청이는 마음이셨나요? 오늘도 너른 품에 안아주시며 이제 괜찮다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CCN 캠프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장종택 찬양으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기쁜 시간도 있었고 안전하고 또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나는 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험이 나에게만 닥치는가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늘도 우리를 토닥토닥 안아주신 주님 품 안에서 모두 모두 새 힘을 얻으시고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3일간의 또 짧은 연휴가 오늘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진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찬양곡이 같은 제목의 찬양곡이 많습니다. 짐니가 부른 괜찮아 괜찮아에 이어서 괜찮아 내가 언제나 함께 한단다라는 찬양은 이재민 찬양 앨범에서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피처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의 연휴였는데 캐나다는 월요일까지 3일 연휴라고 하셨어요. 황태규 아빠님께서 토론토에서 한국은 한글날 연휴, 캐나다는 땡스기빙 데이 월요일까지 연휴입니다 하고 손은 들어주셔서 네, 내일까지 이어지는 또 땡스기빙 데이 연휴 즐겁게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이곳에서 손은 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곡은 도모엔의 음성으로 기브 생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세핀님께서도 해외 CCM 남겨주셨는데 As We Gather 마라나타 찬양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겠죠. 오늘도 아까운 가을 향기 가득한 날 보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자, 이렇게 해외 CCM 두 곡 Give Thanks와 As We Gather 전해드리고요. 또 주님의 공주님 예전 찬양들이 자꾸 생각나신다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듣고 싶어요. 또 유리정은님 최인혁 오은의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써주셨는데 쭉 이어서 들을게요.

남녀 듀엣곡을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네요. 최인혁 오은의 오나는 약한 나그네요 조금 전 들으셨고요. 이무하 송정미의 나의 사랑 어여쁜 이어봤습니다. 대빵감사님께서 와주셨어요. 아유 환영합니다. 저희 늘 빵빵한 퀴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빵감사님께서 오시니까 왠지 빵빵한 선물에 대빵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강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해드릴게요. 6370님께서는 주의 사랑 노래, 예수가 보이네, 주님의 손, 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 주님만 힘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주님의 손 찬양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송승현의 음성 이어보겠습니다.

장차안의 하나님의 은혜, 송승연의 주님의 손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8183님 가을이 깊어가니 곁을 떠난 이들이 참 그리워집니다 하시며 주를 만났네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이 곡 함께 할게요. 김수진과 소리엘이 함께합니다.

이 곡을 들으면 왠지 학창시절 생각이 납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김수진 소리엘의 줄을 만났네 전해드렸고요. 1부 끝곡으로는 윌리엄 맥도웰의 Can't Live Without You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대한결핵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Worship and Praise. 오늘 들으신 두 곡, 홈 워십, 유단비 피처링의 허락하시면, 그리고 많은 물소리 워십의 주 이름 찬양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워십 앤 프레이즈는 CCN 캠프에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좋아요라든지 누적 선곡 수가 굉장히 높은데 CCN 캠프에서는 선곡이 많이 되지 않았었던 곡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곡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 저도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들으시다 보면 아, 캠프에서도 들려드렸었지. 하지만 이렇게 많이 좋아요와 또 누적 선곡 횟수가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곡들 아마 좀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한 곡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실 곡은 하가 워십 수지킴 피처링의 새 계절의 언약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찬미 워십의 헤븐리 보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두 곡 모두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CCN 캠프에서는 처음 전해드리는 찬양인 것 같아요.

들으신 곡 영원히 주와 살리 더 워시베이블의 찬양이었어요. 헤븐리 복사는 찬미 워십 그리고 새 계절의 언약 하가 워십 수지킴 피처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전해드리는 이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아직 조금 낯선 그런 제목의 찬양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아크워십의 지성소의 설이라. 아마 시신 캠프에서도 한번 워십 앤 프레이즈에서 전해드린 것 같고요. 또 우르르 워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프로비던스 워십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올드 버전 이 곡도 함께 보시죠.

참 많은 찬양곡들이 새롭게 편곡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올드 버전이라고 이름을 달고 음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올드 버전 프로비던스 워십에서 전해드렸고요. 또 앞서 지성소의 설이라 아크 워십 우르르 워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CM 공부방 시간을 통해서 새로 나온 CCM을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이렇게 워십곡도 다양한 곡들이 있다는 걸 워십 앤 프레이즈를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포도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인 워십 밴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전해드리고요. 블리스 워십의 예수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같은 찬양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버전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승리하신 우리 왕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SD 워십에서 불려진 찬양이었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바인 워십 밴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그리고 블리스 워십의 예수님 찬양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끝곡은 역시 해외 CCM도 해외 워십곡도 함께 들어보시라고 준비해봤는데요. 누적 선곡과 또 다운로드 수 모두에서 좀 많은 사랑을 받은 해외 워십곡입니다. Here as in Heaven, Elevation Worship의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의 감람나무로 나오는 올리브나무, 예로부터 지금까지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오르셨던 감람산, 올리브나무가 가득했을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감귤나무처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나무로 자녀들을 키우고 올리브 나무와 일생을 함께 나눈다고요.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땅이 황폐해지면 올리브 나무에 기대어 사는 그들의 삶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요. 말씀 속 그 땅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의 손 모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결국 우리가 사는 터전을 망가뜨리니까요. 더 이상 이것이 번지지 않게 우리에게 또 다른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 1000번째 정성원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하고요. 제키리 님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왕이신나의 하나님 이 곡을 들으셨나 봐요. 너무 좋아서 우리 당양로 가족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하셨습니다. 강혜정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왕이신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채원 할미님께서 금요 예배에서 찬양곡이 너무 좋아 신청해 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이 곡. 네, 오늘은 임정선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임정선, 내가 어둠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어서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찬송가 290장과 291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먼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트루바가 부른 곡이었어요.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괴로울 때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어서 인내라는 곡을 갈보리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유아구 좋으신 하나님 유효림이 불렀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S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10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황금 같았던 연휴가 모두 지나고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함께 나눈 과일 한 알도 주께서 내리신 햇빛과 담비 아래 자랐습니다. 수고한 농부의 손길과 내 집 앞까지 달려와 준 발걸음, 그 귀한 수고를 잠시 잊은 채 내가 애써 얻은 것에 집착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아침 저녁 찬바람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기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켜주소서. 그들의 손과 발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맑은 눈빛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창조주의 생명력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들을 지키고 있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체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힘에 겨워 뒤돌아 눈물 흘리고 있는 생명의 보호자들을 보듬어 주소서. 이들이 있기에 한 생명이 살아있고 이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을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밤낮으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의 작은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바다 건너 저 먼 나라에도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게 하소서.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던 구약의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라 하신 신약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 발걸음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나무의 잎으로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김대환이 부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김윤정 오은이 함께하는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은이 부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소진영의 목소리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영배신님의 신청곡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호프는 아가파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에 이어서 이혁진이 부른 오늘 하루의 수고와였습니다. 7249번님의 신청곡 최인영 목사가 부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죽게 가오니 제이밴드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다음 곡은 뭐 어느 계절이든 다 어울리는데 이 가을에 들으면 더 좀 애절함이 있습니다. 여정 김관호가 부릅니다.

김관호가 부른 여정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주일후에서 바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이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박용환 목사가 진행하는 가스펠 아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향로를 만났던, 당신을 향한 노래를 만났던 부산, 대구, 충북, 포항, 경남, 강원, 영동 지역은 가스펠 아워를 들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일후에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예라모십 앨범에서 주님의 시선 들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아이작 와츠 목사가 1719년에 발표한 다윗의 시편에 처음 수록됐던 것으로 시편 72편을 의역한 것입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와츠 목사는 600여 개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찬송시는 와츠 목사가 쓴 선교용 찬송시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됐고 선교사들에 의해 더 널리 불려지게 된 찬송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사랑이 알려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72편을 의역한 찬송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0: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입니다.

0: 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2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겸비하게 하소서. 신앙생활에 행위만 있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짐을 지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원치 않는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 극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아프고 상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여러 환경의 요소들이 다시 질서를 찾게 하시며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소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주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던 다윗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성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연수가 전하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유성은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어서 윤형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23편에서 126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27편.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

것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128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시편 129편.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묵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시편 130편.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성경 낭독 시편 123편에서 126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민영과 신선호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장윤영이 부르는 겸손 어쿠스틱 워십입니다. 주께 가오니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세대간 신앙 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쉐마 말씀으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듣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온 지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열 하루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그건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소개되는 광야의 여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열 번이나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런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후손 즉 출애굽 2세대에게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부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를 주십니다. 그건 바로 세대 간 신앙 전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전수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부모와 조부모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신앙을 전수받을 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와 손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 전수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 전수의 사명을 부모와 조부모에게 맡겼고 그 신앙 전수를 받을 자들의 바로 자녀들과 손주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 전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계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신앙 전수자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 부모, 조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든 조부모든 혹은 오늘날 교사든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혹은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 나눔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보십시오. 대화의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 즉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주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네 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며 나누어 줄 때라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라는 것이지요. 자녀가 어릴 때는 자기 전에 꼭 하나님을 말해주고 기도하면서 자도록 하라는 겁니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 주라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앙 전수자가 먼저 본이 되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사용한 비유적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어 삼으며 기록할지라. 이것은 동사입니다. 행동을 뜻하는 동사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에게 먼저 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라면 먼저 부모에게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본이 되어라는 겁니다. 가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자녀들 때문에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만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난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는 세대 간 신앙 전수를 아주 잘한 한 가정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불신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배후에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을 전수해 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 두 분의 영향으로

0: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 들어 함께 동역하게 되었고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부모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물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불신 부모를 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 선생님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서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할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선생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적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 서툴고 아직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기존 성도들입니다. 기존 성도님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성도들이 그 새 가족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든 손주든 또 교회 학생이든 새 가족이든 기존 믿음의 전수자로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우리 모두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오벳이 부르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전용대의 찬양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들으면서 10월 12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닫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KBS
1: 교계 뉴스입니다. 대형 교회들의 교인 정보 유출 의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산하기관과 노회, 전국교회에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10일 협조문을 통해 홈페이지와 교적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 도입, 보안 업데이트 등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간정보의 불필요한 보관을 금지하고 해킹이나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접속을 차단한 뒤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총회는 개편 중인 홈페이지에 최신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보안 관리가 어려운 개척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모두 3억 7천만 원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일 정 씨와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여성신도 3명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과 8천만 원,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에게도 피해자 메이플 씨의 배상액 가운데 3천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 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며 김 씨 역시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1,500만 장 함께 만드는 생명의 온기를 슬로건으로 2026년 연탄 나눔 재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재개식엔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 서약에 참여한 뒤 개미마을 곳곳을 다니며 연탄 가구에 총 4,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 대표 허기복 목사는 연탄 가격 인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며 우리의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는 일에 연대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의 2025년 전국 연탄 사용 가구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전국에서 약 6만 가구가 난방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추위를 버티기 위해 한 달 평균 200장의 연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2: CBS

0: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본문에서 영생을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네 가지가 마치 상자처럼 하나로 분리될 수 없이 이 모든 요소가 다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요소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로 알면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가 맺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일서 1장 6절과 2장 4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은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2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이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덕적 열매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곧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 구원받아 도덕적 열매도 한때 나타났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표와 삶의 패턴이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니까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화. 성화라는 말은 예수님 형상대로 변화되는 걸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올 텐데요. 한번 여기 보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러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도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탁자를 만들거나 의자를 만들 때 이건 물리적인 변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의 속성은 그대로 있는 건데 성질은 그대로 있는 건데 모양만 바꾼 거잖아요. 그 다음 화학적인 변화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나트륨과 저는 목사인데 이렇게 번데기 주름 잡고 저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네. 나트륨과 그 다음 뭡니까? 염산은 다 독소인데 둘을 합해 놓으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화학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적인 모양은 누구보다 뛰어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과 그러니까 무덤은 그런데 속에 온갖 사람의 썩은 뼈가 있는 것처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탐욕 이란 것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와 같은 거죠. 모습만 변했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한데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이렇게 겉모습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 삶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보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뭐라고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되되 어떻게 성화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영광을 본단 말은 뭐냐?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깨달으며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 서는 만큼 우리는 변화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예가 스데반의 예입니다. 스데반.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래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게요.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약 성경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중심을 찌르신 거죠, 폐부를. 그런데 오순절날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외쳤던 반면에 이들은 동일하게 말씀에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중심에 따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 주여 어찌하오리까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라고 돌이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일하게 말씀으로 찌르는데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박하고 이를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를 갈건을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스데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정사 권세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한데 그랬더니 이들이 달려들어 돌려쳤거든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거든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요. 네 번째, 지난주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적일 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도덕적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실제로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야다건 신약의 헬라어 기노스거건 둘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히 보내어 막으시고 그 전부터도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드리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알게 된 하나님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적인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믿습니다. 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 요한, 요한일서 5장 4절 1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 뜻입니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지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걸 보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알았는가,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아직 받기 전에도 이미 받은 줄로 알았어요. 이 알았단 말이 가슴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은 수시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임을 알죠. 근데 그것이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면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죠. 다 지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죠. 제가 그 얘기 가끔 하는데 지금부터 29년 전인가 8년 전인가 포도나무 교회를 처음 개척하도록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실 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한 번은 새벽기도 하는데 됐어, 너 그대로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분당에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분당에 와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장소를 쓸 수 있는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택부터 우선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그나마 단독주택이 싼데 우리 세 아들의, 저하고 제 아내 다섯 식구 살라니까 조그마한 두 개짜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방 세 개짜리는 있어야 되는데 5천만 원 있어야 전세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매월 100만 원 죄송합니다 사례비를 받고 있었고요. 그 사례비를 받아야 그달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단돈 500만 원 꿀짜리도 없었습니다. 물론 꾸는 것은 인본주의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다음 주에 사표냈습니다. 저 사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냐면 닥터 에이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영적인 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성경적인 지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토대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일이. 그래서 사표는 거 어려움 없었어요. 사표는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러면, 근데 그럴 때도 없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원에 뭐 금식하러 올라갑니다. 그거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때. 어떨 때 우리의 기도는 절박하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불신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 앞에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어쩌면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불신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기도 제가 쓴 그게 중요합니다. 기다렸어요. 주님이 채우실 걸 알았기 때문에요. 1위가 아니라 1위. 그랬더니 말씀드린 데 한 번은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그분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교제가 있었고 그 치과에서 저희가 제가 성격분인도 그랬거든요. 그분이 제가 사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저에게 식사 마치고 그분 사줬습니다. 우리 식구 다.

그러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세요.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일 줄 믿는데 사택 마련되면 나중에 그때 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 얼굴 쳐다보고 얘기 안 하는데 제 아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흑색으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하나님 빚지고 싶게 하지 않다. 그랬더니 아, 그 빚지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사역을 헌금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축복 주실 줄 믿는데 그렇게 해서 뭐지? 그 채워주시면 그때 돌려주시면 제가 다른 데또 쓰겠습니다. 주의 일에. 아, 그건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짜로 분당 와서 사택 계약했습니다. 분당으로 와서 이제 10년 됐을 때이 건물 두개 지어서 이사하게 되었고 1년인가 2년 후에 사택이 교회에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전화했습니다.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네요. 안 돌려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 입장이 이해돼요. 아무리 잘 알고 지내지만 개척한다고 3천만 원 그 당시 정말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거 가지고 미국으로 날릴지 어디로 날지 어떻게 알아?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 돌려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상의해가지고요. 그때 예양교회 건축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3천만 원 그리 보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놀라웠게 채워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은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이해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우리가 몇년 신앙생활 했다고 종교적인 의식만 다람쥐 쳇바퀴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 몇개 있다고 그래봐야 너무너무 약소하고 그야말로 작은 것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인식조차 없이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보고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키는 자들을 꾸짖어 우리로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찬양처럼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라오디게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었다는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돌이켜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라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자라나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였습니다.
1: CBS
2: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3: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4: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솔로몬 왕의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제 갓 왕이 되자마자 그 한 20살 전후의 나이 때 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은 산더미같이 많았고 특별히 신하들은 아직 너무 어린 이 솔로몬을 다윗과 비교하며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되면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거 다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왕이라는 걸 해보니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본인도 너무 힘들고 답답했든지 오늘 성경에 어느 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을 찾아가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일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에 몰두하겠다. 그걸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때로 우리 삶이 분주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조언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처럼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꼭 여러분 인생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1,000번제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 성서학자들마다 1,000번제가 뭐냐, 매일 한 번씩 드리는 천일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재물을 1,000번을 드렸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1,000번이냐, 다소의 그런 논란은 있지만 제가 1,000번지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999번째까지 그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0번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이 뭐 이렇게 샤머니즘 종교처럼 1,000번을 절하고 1,000번을 예물을 드려라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다 1,000번의 의미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리는 걸 원하시는 그럴 때가 있을 거고 때로 우리 삶의 절제가 필요해서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 1,000번째로 여기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우리가 999번째까지 잘했을지라도 나머지 한 번을 채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1,000번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1,000번제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다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네가 얘기해봐라.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뭘 구하시겠어요?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나

권력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내 평상시에 불편한 원수들을 싹 이번에 정리하는 걸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주저함 없이 마치

있고 어떤 울부짖음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듣는 마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이 소경이 지체하지 않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질문한 내용에 그가 서슴없이 대답한 것과 예수님 앞에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고 서슴없이 대답한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 마음의 자세나 솔로몬의 태도가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바로 시제상 이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역사가 주목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때부터 펼치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까지 솔로몬은 사실 존재 없는 솔로몬, 역사 속에 등장할 만한 그런 사건이 없었던 솔로몬인데, 이 하나님을 일천번제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위대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구했더니,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잘 정했더니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쭉쭉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잘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조금 더 놀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돋보이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자랑하고 싶고. 아무리 내일 시험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주변에 소위 잘 되는 기업이나 성공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잘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 거꾸로. 내가 하고 싶은 걸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혹에서도 해야 될 것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순서상 정하는 사람들, 그런 기업이나 그런 인물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에 브레이스 퍼드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근데 영국 체육회에서 이 브레이스 퍼드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앉힐 때 영국 사이클 체육회에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80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서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가 고작 메달을 두 개밖에 못 땄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리더십을 찾고 찾아가지고 브레이스 퍼드라고 하는 감독을 총감독으로 앉힌 거예요. 자, 이 감독은 감독이 되자마자 선수들의 패배 의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임하자마자 내놓은 슬로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널 게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작은 개선을 쌓아가자,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자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잠잘 때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베개를 베고 365일 동안 자게 해요. 잠자는 것도 이것도 사이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손가락 사이까지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는 법을 가르치고 그걸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너희들이 사이클 선수니까 운동장에서만 사이클을 잘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해서 운동장 밖에서도 컨디션이나 너희들의 생각이나 의식까지도 무조건 궁극적으로 다 사이클을 타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모든 사이클을 맞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선수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감독이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뭐 체력 운동을 시켜 주거나,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작전을 짜주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뭐 잠잘 때 이런 자세로 잠자라, 이런 베개를 써라, 뭐손 소독해서 감기 들지 마라. 맨날 이런 것만 가리키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저 교양 수업 받는 거냐? 감독은 우리에게 운동장에서 체력을 강화시키고 사이클 기록을 내도록 그 직선적인 일들을 시켜야지 뭐 이런 게 있느냐? 그리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삶 전체가 운동장 밖에서도 사이클을 타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생활 습관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80년 동안 메달 두 개밖에 못 땄는데 드디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를 땁니다. 그리고 4년 뒤 런던 올림픽에서 다시 8개의 메달을 땁니다. 여러분이 안 놀래니까 계속할게요.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11개의 메달을 땁니다. 좋아요. 80년 동안 두 개밖에 메달을 못 따던 그들이 감독이 바뀌고 선수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선수로서, 국가대표로서, 세계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습관화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감독의 말에 선수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고 반발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대신 해야 될 것에 집중하니까 놀랍도록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될 일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주일도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은 절대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집에 가서 꼭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는요, 아, 주일날인데 늦잠 자고, 뭐, 아점 먹고, 어디 가서 뭐, 브런치 카페도 가고 싶고, 오늘 조기 축구도 가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할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은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근데
근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똑같이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도 주셨고 내가 은혜도 입었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나온 거죠.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직분의 무게라는 게,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장로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받았고 은혜도 입었는데 이 일을 나에게 맡겼는데 아 내가 해야지, 나 없으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까 그 습관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집안일 해야 되고 뭐 애들 뭐 저 주말에 특별 과외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없어요.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버티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합니다. 제가 목사 되고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막 욕하는데 보니까 그 놈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힘들지만 감당하면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감당하려고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한계에 부딪히면 도와주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 버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모세가 바로왕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을 억지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의 계획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비록 광야에 살지만 그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지역에서 인정받고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강제로 그에게 그렇게 광야 40년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40년이 어땠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진짜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날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거두라고 하는데 꼭 몇 명이 그 말을 안 믿고 몰래 며칠 분량을 거두었다가 썩게 만들고 그게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물 없다고 따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가족들까지도 모세를 흔들고 험담해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고 지치고 더 이상 안 되겠는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이 백성들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몽땅 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당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전쟁터 같은 곳이 광야 40년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40년을 버텨요. 그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힌트가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에는 지금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모세를 잡아 죽일 듯 원망하고 소리치고 난리가 난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때를 생각하며 40년을 버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0: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40년을 버틴 거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라는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는 인생, 솔로몬처럼 빛나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부터 집 지면 난 이런 색깔의 이런 벽지를 쓰고 이런 전등을 달고 이런 인테리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다 있잖아요. 집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건물이 기초도 놓아지지 않고 골조도 완성이 안 됐는데 거기다 내가 벽지부터 갖다 놓고 전등부터 내가 뭐 인테리어부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내가 갖고 싶은, 살고 싶은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겐 사명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형편이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앞에 머물고 순종할 때 솔로몬의 빛나는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은 어디로 가든가요? 도랑을 파놓은 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인생의 도랑이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두 가지의 우선순위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해야 될 일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빛나는 인생의 축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CBS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진리를 사두에 팔지는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자아도 드리면서 그렇게 진리를 사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습을 보는 부모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원래 네팔 선교 여행에 우리 아들 다니엘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삶을 떠나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잠자리가 예민한 분들, 음식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녀석이 함께 간 형 누나들과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특히 네팔 현지 아이들 학생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니엘, 이곳 생활 불편하지 않아?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엄마도 보고 싶을 텐데 어때? 그러자 이 녀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선교지가 딱 그렇지. 불편해도 참아야지. 여기 너무 좋아. 행복해. 나 너무 기뻐. 누가 들으면 선교지 한 100번 다녀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로서의 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단했는지 눕자마자 잠이 든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함께 걷는 이 시간과 이 순간이 정말 눈물겹도록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억만금 벌고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도 중요하고 분명히 부모의 기쁨이 되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가장 큰 기쁨은 진리를 사도에 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현승 시인은 그의 시에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름 내에 두 손을 활짝 펼치고 살았다면 이 계절에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다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도 그리고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실은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길 바라면서 월요일 시작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853님의 동생분은 완도이시군요. 완도에서 3일을 잘 보내고 5시 30분 파주로 출발했어요. 정미나의 Amazing Grace 들으면서 잘 올라갈게요. 예, 출발하신 지 한 40분 정도 됐군요. 한태규님은 지리산 노고단을 사전 예약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구례 성삼재 주차장에서 출발해 2시간 30분 만에 노고단 정상에 도착해 수려한 풍광을 조망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 경이로웠습니다. 아유, 여러분 참 연휴를 보람있게 알차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세 번의 연휴가 이렇게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해서 개천절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까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뭔가 더 분주했던 것도 같고요. 이제 정말 다시 일상의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습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의 수 넓은 사랑.

오늘은 정기 휴무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일터에서 세 번의 연휴에도 분주하면서도 무탈하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였기에 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앙빵님, 어떤 매장 하실까요? 오늘 휴무일. 그쵸. 미용실, 식당 등 주말을 바쁘게 보내고 월요일 쉬는 곳이 많긴 합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If ever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수호천사님, 외손주 서유리가 심장 수술을 합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시고 잘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비공개로 사연 써주신 어머님이신데요. 고3 아이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12살 서연이는 검진하며 망막 격자 변성으로 갑자기 눈 시술을 했다고요. 작년에는 아이가 당뇨 전 단계 수치여서 체중 관리해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엄마인 저는 둘째 질병이 반복되면서 건강 염려증에 불안장애도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유, 참 어머니께서 불안증을 겪으실 만도 하네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페르난도 오르테가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6,000명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합니다. 그것도 황실 근위대인 강류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253번, 253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거두었고 120여 명이 전사했지만 놀랍게도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적진에 두고 오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전쟁터에서도 자신의 월급을 쪼개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우고 부모를 잃은 한국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이토록 헌신한 데에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죠. 이 충격을 잊지 않은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저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가장 훌륭한 군대를 파병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환난과 아픔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의 작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자 뒷자리 3665번으로 오신 분, 행복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세심함 덕에 편하고 여유롭게 쉬고 즐기고 왔어요. 여행 가면 꼭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고 인증샷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첨부해 주신 인증샷 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줄여서 어그라고 쓰신 후에 하트 그려 넣어주셨어요. 귀여우시고요. 여행지에서도 매일 듣던 라디오 방송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짱아님께서는 이제 휴가 가시네요. 오늘 새벽 3시 30분에 가평을 출발해서 고흥으로 늦은 휴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쉼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염려 내려놓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소위 7말 8초에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집이 많아 그때가 여름 휴가의 절정인데요. 여건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가을 휴가가 참 좋죠. 덜 붐비고 덜 비싸고 날씨 제일 좋고. 예, 저는 이제 겨울 휴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연말 휴가요. 할 일 다 끝내놓고 12월쯤 돼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제가 남은 휴가를 소진하느라 좀 휴가 낼 것을 여러분께 미리 보고 드리면서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듣죠.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어떤 종교를 특정하게 가진 사람은 아니나 항상 이 시간에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보호 아래 무탈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카라멜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공항 달리기님께도 쿠폰 보내드릴게요. 연휴 동안 고생하셨어요. 부모님 밭에서 깻대 수확하고 마늘밭을 만들고 심고 관수해주고 힘들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몸이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시작합니다. 예, 이 곡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데 한몫해주기를. 아바, Thank you for the music.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겠습니다.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2: I'm nothing special, in fact.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박성태의 뉴스 쇼.
1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소통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힌다는 의견과 반면에 횟수와 빈도가 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 뉴스연구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다시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의 딸이 고등학생 시기에 쓴 논문이 사실은 벤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가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데요. 재수사 요구까지 하는 민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도 2부에서 이어집니다. 10월 10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4: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6: 네, 휴일 없는 대통령의 SNS.
4: 아,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에도 SNS를 이어갔는데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화도 얘기했다고요?
6: 네, 이재명 대통령 이 한글날부터 3일 연휴였잖아요. 이 연휴 예. 동안에도 SNS 그 X에 글을 대거 올리면서 이제 적극적인 메시지 정치를 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면은 우선 대통령의 그 SNS 언어가 정제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댓글로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4: 예.
6: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됐던 그 좌하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해명을 했는데 야권의 에서는 이거 너무 대통령이 한쪽 진영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4: 예.
6: 이 대통령은 이 좌악이라는 표현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개혁 진영에서 사용하던 말장난 즉 언어 유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엄중함도 진지함도 중요하지만 유머까지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과잉 진지도 경계하자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4: 진보니까 우아하게 아니라 좌악에 이게 이제 언어 유희다.
6: 네, 맞습니다.
4: 가볍게 봐달라는 얘기죠.
6: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계정을 차단한 것을 둘러싸고도 좀 비판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욕설하는 물의 배를 내치는 건 당연하다. 건전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일화를 공개를 했어요.
4: 예.
6: 당시 박 전 시장이 SNS 욕설과 비방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읽을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건데 이 대통령이 이때 욕설과 비방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오히려 이런 계정을 차단해야지 건전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일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4: 예.
6: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맨이었고 또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던 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지금 야당의 공세가 또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4: 예.
6: 안철수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SNS 글은 이제 명백한 2차 가해다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도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전직 시장을 공개적으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4: 예.
6: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을 미화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르게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복지 예산 삭감을 이제 SNS에서 언급을 했어요.
4: 예.
6: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힘없는 서민의 삶이 베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는 이제 최근 보육 예산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일단 대통령의 글에는 누가 권력자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6: 네,
4: 여러 정황상 추미애 지사다. 이런 해석인 건가요?
6: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경파, 당내 강경파들에 대한 메시지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4: 예.
6: 일련의 흐름에서 나온 말이라서요.
4: 알겠습니다. 네 분 패널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만 SNS 글을 5개 올렸어요. SNS 글이 너무 과하다, 또 메시지도 거칠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듯이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7: 10월 들어서 한 60건 정도 올렸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4: 예. 예,
7: 제가 뭐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언론에서 그러면 하루에 평균 6개 뭐 정도 이제 올린 건데 뭐 성기용 수석이 이제 대통령의 소통해 가지고 해외 사례도 쭉 이렇게 올려 놨더라고. 뭐 영국의 앤디 버넘 총리는 뭐 틱톡 총리라는 별명도 있고 뭐 예전에 루즈벨트는 뭐 대공황 때 라디오를 뭐 많이 활용을 했고
4: 예.

0: 뭐 케네디도 TV를 활용했고 오바마도 SNS 활용했다.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역대 대통령들도 소통 잘하는 대통령들은 적극적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일부 공감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전국 주도권을 놓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어쨌든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내면 거기에 언론이나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할 수 없고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SNS에 올리는 거는요, 이게 뭐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거기에 많이 올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일방향 소통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0: 예, 큰 착각인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정치인들이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냥.
1: 예.
0: 언론이 안 알려주니까 뭐 이제 네티즌 용어로 답답하니 내가 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도 안 뛰니까. 뭐 그런 건데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오전에 6개? 막 하루에 6개씩 이게 올리는 게 맞냐? 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한 제가 숫자를 좀 제한하는 건 그렇긴 하지만은 예. 한 두세 개 정도만 하시라. 한두 개 정도만 하시라. 그러면은 아, 오늘 대통령은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데 막 6개 많을 때는 막 10개씩 올리거든요. 너무 과하다.
1: 일단 김준일 네. 평론가 왈 반으로 줄여라 이 얘기였고 청와대는 성경 홍보소통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매일 아침 7시 반에 생중계 기자회견을 한다더라. 그래서 대통령이 과거에 만난 뒤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반성을 많이 했다. 나도 열심히 소통해야지. 뭐 이런 배경을 전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2: 아니 근데 민주주의에서 그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국민들이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권위주의와 다르게 다만 이제 그 소통의 방식이나 혹은 뭐 빈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통의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 공보 혹은 홍보의 여러 그 방식들이 있잖아요.
1: 예.
2: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 뭐 경향 이런 걸로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빈도도 내용도 그렇게 잦거나 거친 건 아니에요. 물론 예. 비교할 만한 모범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저도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 전체를 봤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아요.
1: 예.
2: 근데 이제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소개나 설명 혹은 대통령의 생각보다 진영 내부 갈등이나 혹은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당내 갈등을 둘러싼 이슈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한 듯한 메시지 이런 예. 것들의 주목이 그 높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대통령이 올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관련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상대적으로 언론에 좀 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점이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불만스럽기도 하겠다 싶은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의 여러 그 현안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너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진영 내부 이슈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예. 봐요. 그게 그 국정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과제인가.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특정인들이 능력은 안 되는데 큰 자리를 요구하다가 그 뭐 본인 뜻대로 안 되면은 그때부터 돌아서 가지고 선명한 개혁을 주장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비판이잖아요.
1: 예.
2: 그런 내용까지 올리는 거는 자칫 이게 조금 저 국정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 점은 조금 다듬어져야 된다고.
1: 다듬어져야 된다. 윤석 대변인님.
3: 대통령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이 과한 중에 어떤 게 좀 문제가 되나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으로 접한 것 누가 뭐 대통령 SNS를 직접 들어가겠어요. 언론 보도로 보지. 이게 거의 뭐 진영 내 투쟁 관련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
1: 예.
3: 국민들이 인상을 어떻게 갖느냐 대통령 학업의 뜻이 없고 자꾸 아내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결국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정면으로 나는 그냥 계속 할래. 내가 이렇게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본다. 강유정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과의 예. 접촉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한다.

0: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고 느낄 만한 수준까지가 어디냐는 것은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데 예. 지금 그것을 훨씬 넘은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손해죠. 옆에 계신 참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하시겠다면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걸 본인이 즐기시지 않는다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해서 끊어서 잠깐 여쭤보면 일단 횟수가 문제다, 내용이 문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둘 다죠, 둘 다.
1: 횟수도 너무 많다.
0: 아, 그렇죠.
1: 예, 내용도 문제고. 예. 근데 횟수는 상관없다는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2: 아니 뭐 횟수보다도 중요한 거는 좀 내용인 것 같아요.
1: 내용이다.
2: 뭐 횟수야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예.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대통령이 또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횟수보다 저는 내용이 조금 더 정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예.
3: 네, 최근에 제가 민주당 의원들 취재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느끼는 게 예전에는 대통령이 SNS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1: 예.
3: 최근에는 좀 공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예전에 SNS 좀 많이 활발하게 예.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 SNS 많이 올리고 본인 진영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는 거는 지금 외롭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의원은.
1: 예.
3: 그러면서 지금 친명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비호하던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너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원들 눈치를 보느라 보이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면서 예전과 조금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 SNS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이게 전 취재하면서 좀 느껴졌습니다.
1: 예. 사실은 대통령의 SNS가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극단주의자들을 향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민주당 다른 친명 의원들이 안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4: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예. 드리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답답하니 내가 뛴다. 예. 이런 성격이 있다고.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저 말씀을 하시려면은 본인이 이제 성찰을 해야죠.
1: 그렇죠.
4: 대통령이 직접 뛰게 만들고 본인들은 거기서 논평을 하면 안 되지. 만약에 그게 특히 친명계 의원이라고 하면은
1: 예.
4: 당원들 눈치 벌써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나중에 내후년에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은 당원 투표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 그래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미리 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1: 예.
4: 뭐 맨날 싸울 필요는 없는데 선을 그어줘야 될 때는 좀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지도부에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이름하는 거 아니냐. 그 리스크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뭐 이렇게 좀 뭐 전선을 그을 땐 긋고 그런데 다 뒤집으면 그 많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을 친명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100명 될 텐데 그 예. 많은 친명들은 다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어디 회식하고 계시나. 예.
2: 아니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중수청장 후보 관련해서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좀 도드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의원들이 침묵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의원들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예.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건 이제 당이 어쨌든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자칫 그런 목소리가 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말하자면 의원들이 조용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 지적하는 의원들도 매우 제한돼 있고
1: 예.
2: 더군다나 이제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 직분에서 현재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구두로만 경고할 뿐이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 정도 경고로는 좀 약한 것 같고 너무 선을 벗어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2: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최근에 진영 내부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잦은 이유도 당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껴서 그렇다. 아무도 안 나서주니까 그렇다. 그건 이제 결과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적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
1: 예.
0: 아무도 안 나서니까 구조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이제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의원들이 특히 친명 의원들이 당원 눈치 보느라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도부도 눈치 본다는 얘기예요. 지도부도 정치적 미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특히
1: 다음
0: 이제 뭐
1: 총선에 공

0: 전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1: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선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못 나서는 거예요, 세게.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대통령이야 뭐 다음 선거랑 관계 없다고 본인 생각하니까.
0: 예.
1: 그럼 이제 민주당의 구도를 또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슬프지만 대통령이 진압해야 될 정도로 직접 나서서 아무도 대통령 주변에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0: 예.
1: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당내 세력 분포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지금 국회의원 3명하고 추미애 지사가 반대하는 정도로 보이잖아요.
0: 예.
1: 뭐 윤건영, 이성윤, 그리고 김용민. 거기에 추미애. 이 정도인데 민주당 의석이 161석 아니에요?
0: 예.
1: 나머지 가만히 있어요. 여기하고 지금 대통령하고만 공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편향돼 있고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0: 예, 물론 일부 의원들이 이제 김지용 주수청장 후보자 문제없다라는 메시지를 내곤 있지만 강도나 반복 이런 부분이 반대론자에 비해서 적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SNS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올린 글 지난 9일에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다. 누굽니까 이게? 박성훈님 누구 같아요?
2: 누군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한 의원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어떤 자리나 지위를 요구해서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0: 예.
2: 설령 이 지위를 잃는다 하더라도 동지들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답한 의원이 있었죠.
0: 김용민 의원이 답했죠.
2: 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을 특정했나 대통령이? 근데 글쎄요. 또 뭐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니다. 김용민 의원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
0: 김용민 의원이 뭐 어떤 장관 자리를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기
2: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예. 뭐 그런 해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왜 김용민 의원은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대통령이 본인을 저격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0: 예.
2: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로는 인사예요. 근데 그게 대통령의 인사가 문제가 있어서 비판한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예. 뭐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 또 김승원 그 의원 후보자. 같은 경우 네.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지용 후보자라든지 라는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사권을 흔드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그런 비난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비판하던 분들이 실은 원하는 게 있었다. 근데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예. 갑자기 선명한 계획을 내세우면서 비판자로 돌아서더라 이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게 과연 맞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0: 거칠다라는 말씀이시고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는 분 누구라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생각하십니까?
3: 뭐 모르죠. 그러니까. 예.
0: 세간에는 뭐 아시는 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3: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갈등에 있는 전선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론하라고 사실 떡밥을 던져줬다고 봅니다.
0: 예. 네,
3: 떡밥을 던져줬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슨 스무고개 수수께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우리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누군가도 지금 누구야 얘기하고 있는데
0: 예.
3: 그 김용민 의원이 정말로 뭐 인사 관련해서 청탁을 했을까? 모르죠. 모르는데 안 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썰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4명의 후보자가 중수청장 후보자가 있는데 김지용 예. 후보자 말고 나머지는 다 사적으로 인연들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하고
0: 예.
3: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게 뭐 영향을 줬. 근데 그거 그럼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 해야 된다라고 청탁을 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추천도 할 수도 있고 뭐 청탁도 할 수도 있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벗어나는 게 아니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의 노선하고 잘 맞는 사람이니까 해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일종의 정치거든요.
0: 예.
3: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약간 우려돼요. 이런 식으로 던지면 이제 이거는 씹고 뜯으라고 지금 던진 거거든요. 예, 이게 이 방식이 계속 지속되는 게 맞나?
0: 아, 던진 걸 제가 지금 물어가지고.
3: 아, 우리 어쩔 수 없죠.
0: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3: 최고 권력자가 이 정도까지 던져주면은, 그러니까 예.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답답해서 뛰는 것도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전국 주도권을 내가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인데 좀 위험하다 저는 이런 방식은. 예.
0: 예. 너무 김용민 의원만 얘기돼서 정치권에서는 뭐 검사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대통령 엄청 화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인사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건데
0: 예.

0: 이거는 그냥 의원들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인사 재청된 것에 대해서 역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뭔가. 그럼 본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옆에서 안 도와주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다. 이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짚으시면 예를 들어 김용민 의원이 누군가 특정되는 것처럼 되면
1: 예.
0: 대통령 상대가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1: 예.
0: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안 하는 게 맞았다.
1: 안 하는 게 맞았다.
0: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에 꽂혀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냐. 이건 국정 운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예. 네.
0: 이건 굉장히 비판받을 지점입니다. 경찰청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뭐 하시냐. 이 지적을 어떻게 피해 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예. 제가 짧게만 한 말씀 덧붙이면 예. 인사권이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고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 갑론을 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권한 행사를 하시면 되고
1: 예.
2: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지금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리지 그거 가지고 진영 내부의 반대자나 비판자들을 말로 논리로 제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1: 한 명 한 명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2: 물론
1: 말씀이시네요.
2: 이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최근에 중수청장 후보 논란처럼 이렇게까지 저는 갑론을박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 예.
2: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1: 어제도 올린 글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조태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복지예산을 꺼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쭉쭉쭉쭉 돼 있습니다. 정치를 왜 합니까? 이렇게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0: 들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헷갈리긴 했죠.
1: 제가 워딩을 썼는데 특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0: 요즘 뭐 들 붙이는 게 유행인가요? 네. 괄호는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1: 이분은 일단 특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되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지사를 얘기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복지예산 관련한 얘기를 예. 하셨기 때문에 더 특정이 되는데 혹시나 해서 들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기분이 많이 나쁘다. 특히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한 거는
1: 예.
0: 이 두 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세다. 그럼 이제 추미애 지사도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이분이라고 예. 또 SNS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냔 말이에요.
1: 예. 김진 평론가님.
3: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징해서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네요. 예, 그러니까 예. 최근에 복지 예산 삭감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옛날 것까지 다 들여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특히 이제 이게 전직 지사가 김동연 그 전에가 이제 이재명 지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부터 빚이 쌓였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해석되게 추미애 지사가 최근에 언급을 많이 해가지고
1: 예.
3: 약간 정치투쟁 성격이 매우 강해졌다. 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좌표찍기거든요. 제가 보면 예. 좌표찍기예요. 그래서 경기도 국감도 언제 곧 열리는데
1: 예. 그 의원인가요?
3: 예예예.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고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이것도 안 좋다. 그러니까 너무 잦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찍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너무 잦아서. 그러니까 왜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왜 국정 홍보나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거는 주목을 안 받냐. 이런 걸 올리니까 그거는 아예 주목 눈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올리면 그것만 올리라고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는데 그런 거 중심으로 올리면 사람 더 많이 언론에서도 스포트라이트 받게. 근데 이게 예.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주목할 수밖에 없죠.
1: 일단 네. 저희 패널들의 생각은 좀 메시지가 거칠고 특정인과 진영 내부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또 다른 불필요한 갈등 뭐 대통령이 나 이만큼 화났어 참지 않겠어라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의 4층 상가에서 2층 천장이 무너져서 9명이 병원에 갔습니다. 30여 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시각에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고요. 곧바로 대통령 청와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골프를 쳤다. 그리고 대구 천장 붕괴 사고 관련돼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얘기해서 안전관리 그리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상황관리를 다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박원순 의원님.
2: 아니 근데 이제 사고가 난 걸 알고서 가신 건 아니잖아요.
4: 네,
2: 가서 어쨌든 골프를
4: 이제
2: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거여서 그 사고 상황을 보고

0: 갖고 지시했다는 거고. 근데 저는 최근에 뭐 주진우 의원이 이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 있어서 여러 무슨 막 폭로 같은 걸 하는데, 근데 좀 과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번 그 경우에도 휴일이었고,
1: 예.
0: 뭐 대통령이 골프 칠 수도 있죠. 그리고 사고 보고받고 나서 아무 지시도 안 했거나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보고받고 나서 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근데 뭐 이거를 무슨 황제 골프다, 내지는 뭐 시간대별로 밝혀라라는 거는 좀 과하고,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릉 CC 가서 골프 쳤던 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평일 근무 시간이었어요.
1: 예.
0: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날 예약돼 있던 거다 취소되고, 그로 인해서 논란이 커졌던 건데, 그거하고 비견할 사안이 아닌데, 당신들이 과거에 어땠냐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1: 그러면 요 짧게 짧게 하나씩 제가 쪼개는 걸 좋아해서 쪼개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일 대통령의 골프는 문제 없다, 문제 있다.
2: 문제 없죠.
1: 윤석 대변인님?
3: 문제 없죠.
1: 문제 없다. 네, 휴일 대통령이 골프 칠수 있다. 근데 이제 사고잖아요. 대구는 대구의 천장 붕괴 사고고 어르신들이 좀 많았던 곳인데 다행히 이제 부상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다행히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멈춰야 되는 건지 이걸로 이제 쪼개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 대변인님.
3: 전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대통령도 뭔가 좀 쉬는 상황이 있어야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 예.
3: 알고 가신 것도 아니고 치는 중에 그렇게 됐다면 그 정도 지시 정도면 저는 충분했다고 봐요. 그거를 대통령을 정말 비판하고자 해서 황제자 붙이고, 저는 그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무슨 황제예요. 우리가 뭐 거느린 나라가 많아요. 그런
1: 예.
3: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1: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제 황제 클럽하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저는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대통령이 쉬는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
1: 예.
3: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전에 대통령이 어떻게 골프를 칠수 있느냐, 전용 뭐 클럽하우스를 썼으니까 황제다, 이런 거는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김주혜
2: 아니,
1: 평론가님.
2: 저도 뭐그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이게 약간 미러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진보진영 니들도 그랬잖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사라진 7시간 뭐 했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1: 예.
2: 대통령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영화 암살자들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국정감사에 부를래. 그러니까 안 돼.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중요하지. 야, 니들 건국전쟁 감독도 참고인으로 불렀잖아.
1: 예.
2: 니들 왜 그래? 니들도 불매운동했잖아. 딱 그, 주진우 의원이 하는 게딱 그거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건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고를 받고, 뭐 그냥 진행할 수도 있고,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참사라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계속 골프를 쳤다라면 비판받을 만하죠. 그거는 순간의 판단이고 정무적 판단인데 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걸로 지금 하고 그 정도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시를 한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이 뭐라고 해야 돼? 이 너희도 했잖아. 이 미러링은 계속될 것 같다, 앞으로도.
1: 좀 이런 게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다 보면.
3: 국민 상식이 있잖아요.
1: 예.
3: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정말 골프를 그만두고 막 민방위 보고를 받고 있고 상황실 마련해서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1: 예.
3: 그럼 대통령이 그 중간에 잠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그 정도로 충분한 거죠.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는데
1: 예.
3: 그 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아니 뭐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 골프를 중단해야 될 만한 그런 사고였다면 중단했겠죠.
1: 예.
0: 근데 이제 보고 내용을 받아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시하고 계속 골프를 친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대통령 숨소리까지 다 공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1: 예.
0: 거여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평일날 근무 시간에서 골프 친 것도 아니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트럼프 만나서 골프 칠거 대비해서
3: 무슨 대통령을 왜 이렇게
0: 연습한다고
3: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이 정도 했는데
0: 평일날 가서 쳐가지고
1: 네.
0: 그것 때문에 구설이 올랐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1: 네.
2: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만나서 골프 칠 수 있다고 연습 차원에서 치고 있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1: 예, 청와대에서 12월에 아마 안 될 칠 수 있다.
4: 국민의힘 쪽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좀 제보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움직이면은 차량들이 많이 가고 하니까.
1: 너무 차량이 가니까.
4: 네, 그러니까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사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밝힌 거거든요.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0: 네? 그
1: 예.
0: 한 10분, 20분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밝힌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 이렇게 보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골프 친다고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 대표로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지금에 와서 태도가 아까 김주민 평론가 미러링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1: 예.
0: 그래서 근데 사실 골프 치는 건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도 합니다. 비즈니스 상으로 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1: 그렇죠.
2: 국민의힘원들이 골프를 많이 치세요.
1: 예. 그럼 저희가 상식적인 네분 패널의 의견은 대통령 휴일에 골프 칠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고나 생겼을 때그 경중을 봐야 된다. 이번 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유희성님과 그의 친구들도 다 비슷한 의견인 거죠. 예. 친구가 아닌
3: 저희
1: 분들
3: 친구
1: 의견을 빼고.
3: 어쨌든 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저희가 뭐 반대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반대할 게 있고 아닐 게 있고 그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1: 예.
3: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저희가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네,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논문 대피 의혹 재수사 요구.
1: 네,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피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논문 대피 의혹이 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0: 네, 이 의혹은 이제 2022년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예.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던 내용인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한 의원 딸이 이제 두 달 사이에 해외 저널과 오픈 액세스 사이트에 영어 논문 5편, 전자책 4권을 발표했는데
1: 예.
0: 고등학생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또 전문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었느냐, 대학 입시를 위한 이제 스펙 쌓기 과정에서 외부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예요.
1: 예.
0: 특히 논문 파일 작성자 정보에 벤슨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는데 케냐 출신 작가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졌던 상황입니다.
1: 예.
0: 그때 이제 한 의원 측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온라인 튜터의 도움을 받아 첨삭을 받았을 뿐 대피는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고교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었다. 입시에 사용된 사실은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이런 해명을 했었어요.
1: 예.
0: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2023년 12월에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문제를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다시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남에게 들이대던 잣대가 제 가족 앞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다, 특권이다.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민주당이 이제 주말 동안 이제 한 의원 딸 의혹 관련 논평을 7건이나 내면서 이 의혹에 좀 집중 부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 네. 한동훈 의원은 이제 민주당 의혹 제기 이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반박을 하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개떼처럼 달려들었다 이런 좀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는데
1: 예.
0: 그러면서 이제 한 의원이 문제 삼는 거는 김민석 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입법 활동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역공에 나섰는데 김 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와 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이제 민주당 강두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사실이 있는데
1: 예.
0: 그거를 이제 오히려 이게 그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펴는 거예요. 강두구 의원은 학생 동아리의 제안이 좋아서 이제 법안으로 발의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짚자면은 한 의원 딸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논문 대필 의혹 말고 전자책 그 저작권 침해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그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한 권에 $0.99에 판매를 했는데 이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느냐 이제 그때도 이제 불거졌던 의혹이에요.
1: 예.
0: 이에 대해서 이제 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승낙까지 받은 사항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또 새로운 국면인 게 지난 8일 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경찰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최근에 새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1: 예. 요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쓴 논문이 대필돼 있냐? 그게 심각성.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팔았는데 여기 수학 관련된 전자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팔았다. 이거를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사법공조로 신청하지 않았다.

0: 그래서 이제 약탈적 저널이라고 저널 중에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돈만 주면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글쓰기 연습이다 이렇게 한동훈 당시 후보자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이제 논문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인더스트리 4.0과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경제 이론에 기반한 분석 논문, 첨언법 1890 현대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공급과 수요 팬데믹 이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분쟁 후 환경에서 교육 및 의료개혁, 코소보 사례 연구, 예. 팬데믹이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파키스탄 사례 이런 거를 한동훈 후보자 딸이 다 썼어요. 이거를 다 논문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거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그 이후에.
1: 예.
0: 전부 다 삭제가 됐고 전부 다 약탈적 저널에 됐고 들어가는 MIT인가요? 그 들어가는데 이거를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스펙 쌓기에 사용된 거는 맞죠. 미리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한겨레가 보도했던 벤슨이라는 사람이 대필까지 하고 거기에 이제 책 교재까지 출판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걸로 돈 벌라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스펙 쌓기에 이제 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1: 그러면 논문을 그렇게 여러 논문 또 뭐 한동훈 원칙에서는 에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논문을 올린 거는 스펙 쌓기 용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용 여부는 자체하고더라도
0: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게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약탈적 저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된 거는 부인할 수 없고 뭐 어디까지 활용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만 이게 다시 나오는 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겠느냐. 뭐 저는 이건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예전에 본인의 기준과 본인이 수사했던 기준과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지만 한번 나왔던 거라서
1: 예.
0: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한동훈의 공격에 예봉이 강하니까 이제 쪽에 물타기를 한 거고 그거를 한동훈 의원은 다시 김민석 대표 아들 걸로 재물타기를 한 거고 이런 예. 서로의 물타기들이 지금 막 있는 상황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윤석 대변인. 네.
2: 이게 한 4년 전 얘기인데 이제 또 나와서 이게 왜 나오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건데 이게 말끔히 어떤 의혹이 해소되거나 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일단 MIT에서도 한동훈 의원 딸의 입학 과정에 문제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나 또 과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조국 장관 사태
1: 예.
2: 그 당시와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그런 관여가 돼 있냐가 없잖아요.
1: 예.
2: 지금 이 청문회 과정 4년 전에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딸을 법무장관 후보로 우리가 상정해서 검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거니 딸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좀 어떻게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조국 장관 사태라든지 그때는 이제 부모가 다 관여가 됐다는 게 드러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강득구 의원이 중간에 있는데 김민석이라는 아버지 존재가 없으면 김민석 의원의 아들을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친부를 유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1: 예.
2: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발의를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녀 의혹이 같다. 한동훈도 별 수 없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과하고 제가 지적한 그 부분 한동훈 의원이 관여된 게 없다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1: 딸의 논문 대피 의혹 스펙 쌓기용이다. 이게 이제 부적절성 또는 불법성 이것 차치하고서라도 한동훈은 본인이 관여된 게 없는 것 아니냐.
2: 연좌자가 아니잖아요.
1: 네. 예. 자 박은숙 의원님.
3: 뭐 직접 관여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 한동훈 의원의 부인을 포함해서 간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가 어렵죠. 고등학생 딸이 저걸 다 알아서 혼자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났고 근데 당시에 뭐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이 흔쾌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뭐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가긴 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그 문제점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됐던 거고 아까 이제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 이를테면 조국 전 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에 조지 워싱턴 대 다녔잖아요. 거기서 온라인 퀴즈 시험이죠. 그거를 이제 조국 전 대표나 또 부인이었던 정경심 씨가 같이 풀어줬다. 이게 예. 오픈북 시험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됐고 혐의도 인정이 됐고 다른 혐의하고 합산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업무방해. 조지 워싱턴 대의 업무방해를 한 예. 걸로. 당시에 조지 워싱턴 대의 뭐 교수들이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 그게 판결 내용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다 수사해가지고 처벌해 놓고 이 문제는 그냥

0: 훌쩍 넘어간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반론이나 비판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 저는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김수건 후보자나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이나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한 이제 질문이 되니까 한동훈 의원은 또다시 김민석 후보 아들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끝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계속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질 거여서 이게 어떤 결론으로 결론에 이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소모적 사안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런 논란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계속 지금 어쨌든 정치적 공방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1: 않다.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털끝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양쪽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의 공격의 창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한동훈 의원이 관여됐냐 안 됐냐가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자책의 저작권 관련해서 2022년에 수사 당시에 경찰이 검찰에 미국 사법당국의 사법공조 그러니까 아마존에 한동훈 의원의 딸의 전자책의 판매 부수나 현황을 좀 알아봐달라라고 사법공조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 정도는 공조해도 안 돼. 너무 작아. 해가지고 안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2: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였잖아요. 그 법무부 산하에 이제 검찰이 있는 거고. 사실 뭐 이 해명 자체가 아주 틀리다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0.99짜리 얼마나 팔렸는지 이게 그러니까 스펙 쌓기용이에요. 우리 예. 교재도 출간을 해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에 쓰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맞는데, 다만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검찰이 이거 했어야지 무조건. 그래서 예. 그쪽에서 거절했어라는 정도의 알리바이는 만들어놨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게 단순히 검찰 선이었을까?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으니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이거 협의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뭐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
1: 당시 담당 검사는 법무부에 보고한 적은 없고 당연히 이제 장관 문제니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에는 보고를 했다. 따로 지시받은 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0: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국제사법공조를 하려면 그게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법무부가 외교부에 의뢰를 해서 외교부가 외교천호를 통해서 공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게 법무부로 가게 되면 그 순간 이해충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이해충돌의 곤란함을 덜어주려고 검찰이 알아서 정리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제기의 요지예요. 저는 예.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공봉숙 검사인가요?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0.99짜리 저작권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0.99는 책의 가격이지 저작권료는 아니에요.
1: 예.
0: 그리고 한동훈 그 의원이 당시에 원 저작권자하고 협의되고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그건 주장일 뿐이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오해를 남기지 않으려면 그 당시에 그렇게 검찰이 이제 알아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서는 잘 안 됐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3: 동의를 예. 안 받았으면 그쪽에서 뭔가 법적 조치를 했겠죠. 그게 있어야 이 저작권 관련한 문제는 친구제니까 그쪽에서도 뭘 해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1: 예.
3: 공봉숙 검사의 얘기는 이게 국제사법 형사 공조를 할 만한 어떤 기준에 심히 미달하기 때문에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1: 예.
3: 그런 관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 원문을 올렸더라고요.
1: 예.
3: 하도 많은 나라에서 형사공조를 원하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다. 여기에 반응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0.99불짜리 책을 파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미국이 그렇다고 뭐 고소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러면 국제 형사공조를 요청할 만한 상황인데 중간에 우리가 막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뭐 해경군 김씨 사건 같은 경우에.
1: 예.
3: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니까 알아서 뭐 말씀대로 하면 기었다. 알아서 그냥 눌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건이랑 비교를 해보잔 말이죠.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건 자체로 보면은 문제가 되겠냐 분류해서 생각하면 예. 그 지점에 있어서의 판단은 상식선에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서 또 이 부분 계속 언급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를 볼까요?
4: 네,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
1: 예,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쳤던 검사고요. 최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강하게 그 자리에 임용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네요.
4: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제 SNS 통해서 그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사실 중수청 출범한 지 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 감찰 지시고 그 대상이 이제 임청장이 된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상급자가 될 김지웅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점이 지적이 된 건데
1: 예.
4: 임청장은 뭐 초대 중수청장은 이로 중수청 수사관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1: 예.
4: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무부처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윤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임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1: 예.
4: 그다음에 신설수사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 행동 같은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세게 비판을 했어요.
1: 예.
4: 그러면서 이제 그 검증을 그러니까 검찰 착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청장도 이제 즉각 반발을 했는데 과거 검찰에서도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던 이제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1: 예. 일단 윤호중 장관이 밝힌 거는 고위공직자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지시 적절했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2: 그러니까 상급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밑에서 들이받았을 때 민주당이 그러면은
1: 감찰을 지시하라.
2: 감찰을 지시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했을까.
1: 예.
2: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임은정 그 광주 중수청장이 눈치가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신이 강해서인지
1: 예.
2: 어떤지. 왜냐하면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물어봐가지고 준비 하나도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날 이제 국감에서 행안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임은정도 준비 안 됐다라고 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윤호중
1: 예.
2: 장관이 죄송한데 좀 빡쳤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1: 예.
2: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하는 거 그런데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중수청장 그 지방 중수청장인데 왜 이렇게 하지?라고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징계까지 할 사안인가 그 생각은 듭니다. 다만 임은정 검사도 좀 눈치 좀 챙겨라. 본인도
1: 예.
2: 지도부인데 이게 유체이탈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 예.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이제 강하게 위에 어떤 상관의 방향 메시지에도 내부 비판을 하는 건데 감찰 지시가 적절했는지 또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건지 강우석 의원님
5: 매우 부적절하죠.
1: 누가 윤호중 장관입니까? 임은정 감사.
0: 아, 임은정 장관이 매우 임은정 그 검사가 매우 부적절하죠.
1: 예.
0: 저건 당연히 감찰할 수 있고 징계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직무상의 부당한 지시입니까? 그거는 임은정 그 중수청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1: 예.
0: 근데 본인이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 해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비난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별 사실적 근거도 없는 내용,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을 한 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려면은 저는 공무원 하지 말고 뭐 변호사가 돼서 그런 식의 비판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치를 해야죠. 근데 저걸 갖다가 그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은 공직기관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수청이 개문발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1: 예.
0: 본인도 지방 중수청장의 그 직무를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저런 식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광주 지방 중수청의 직원들이 그러면 기자회견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직무하지 않으면서 정치하는 임은정은 좀 자중해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
1: 예.
0: 주장은.
1: 아, 임은정 지금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입니다.
3: 수사관이죠.
1: 지금 예. 중수청 소속 검사들은 다 수사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3: 부적절하죠.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탤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임은정이란 분이 수년간 지금 이런 일에 계속 중심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전 요 하나 의심이 드는 의문이 드는 건 이분을 왜 지방 공소청장에 임명을 했냐는 거예요.
1: 예.
3: 이분이 이제 공소청에 있다가 검찰에 있다가 그걸로 옮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0: 그때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 이분이 정말 수사를 잘해서 가는 건가? 본인이 공소청장 되고 싶어, 아, 중수청장 되고 싶어서 가는 건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중수청장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본인 이제 지방 중수청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휘둘려서야 되겠냐. 이분 그냥 신분이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가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 징계해야죠. 뭘 징계하겠어요. 이걸 징계해야지.
1: 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문정 광주 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서.
2: 당연히 분위기 안 좋고요. 그러니까 안 이문정 좋고요. 검사, 아, 이문정 이제 수사가 이제 광주 그 중수청장이 내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그 되게 좋은 존재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당이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조직을 향해서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이 예. 불편하다. 그런데 봤을 땐 이문정 검사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본인 성격이 본인 소신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럼 몰랐느냐. 그러니까 동부지검 했을 때도 그걸 모르고 또 광주중수청장에 임명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좀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1: 아,
2: 있습니다.
1: 이문정 네. 이전 동부지검장을 광주 지방중수청장이 임명한 건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다는 데 얘기가 있다 말씀이죠.
3: 그렇군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 제목을 의아했는데 네. 검사장 직급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특히 월요일 아침에 중심을 달 진영의 상관없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문정 검사가 지나쳤다라는 지방청장이 의견이 많다는 거 전해드리면서요. 뉴스연구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네, 오늘 주수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2: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3: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2: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의원 딸을 두고 불거진 허위 스펙 의혹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과 함께 이 사안 짚어보고요. 월요일의 코너 손수호의 몽타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했던 5살 아이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경기 광주 공무원 살인사건 어떤 면을 주목해야 할지 손수 변호사와 조목조목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넣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4: 예, 오늘 첫 인터뷰입니다. 지난주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된 한동훈 의원의 딸의 허위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공방이 좀 뜨거운데요. 오늘 민주당 대변인인 조계원 의원을 모시고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4: 뉴스쇼에는 처음이시죠?
5: 네, 처음입니다.
4: 예, 네. 자주 와주시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5: 네, 네 불러주십시오. 네.
4: 예, 네. 일단 이 네. 한동훈 의원의 딸이 네. 허위 스펙을 갖추는데 네. 네. 이거를 좀 저작권이나 법 위반이 있는지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이를 무마시켰다 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5: 당시 이제 경찰에서 한동훈 네. 의원 딸의 예.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4: 예.
5: 수사를 하면서 이제 그 아마존에 실은 책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해서 이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4: 예.
5: 이제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르면은 검찰이 그 요청 절차와 함께 또 법무부의 판단
4: 예.
5: 이걸 그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는 요청을 거부했고 법무부의 판단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4: 예.
5: 근데 당시 법무부가 누가 장관이었냐? 바로 한동훈 의원이 당시 장관이었어요.
4: 예.
5: 네.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는 중앙지검의 누굽니까? 송경호.
4: 송경호 중앙지검장. 네.
5: 그리고 이제 공봉수 검사가 그걸 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4: 예.
5: 그 공봉수 검사의 말이 웃겨요. 0.99달러짜리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4: 예.
5: 공조를 요청하면 100% 거부당할 것이다.
4: 예.
5: 자기가 그 짐작을 해버려요. 예단을 해버리고. 예. 근데 이게 0.99달러짜리 저작권 문제가 아니고
4: 예.
5: 그 남의 수학 문제를 베껴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0.99달러에 아마존에서
4: 예.
5: 버젓이 내놓고 판매를 한 겁니다.
4: 예.
5: 남의 책을 문제를 베낀 것도 문제지만은 법적 위반이지만은 그것도 상업적으로 판매해요.
4: 예.
5: 미국에서는 이 저작권 문제 이런 행위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법적 처벌을 하잖아요.
4: 예. 예.
5: 그런데 이거 당연히 공조 요청을 했으면은 수사가 됐고 밝혀냈으면은 이건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4: 예.
5: 근데 이걸 가로막은 거죠 사실상 중앙지검에서.
4: 공공숙 당시 형사 6부장
5: 네.
4: 검사입니다.
5: 네.
4: 지적재산권 문제가 본인 담당해서 본인이 당신의 불송부 결정을 했다.
5: 네. 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필요성을 요청해서 공조 제기를 했는데
4: 예.
5: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걸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그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는데
4: 예.
5: 이렇게 공조 수사 그 제기를 했을 때 거부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검찰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4: 예.
5: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4: 네. 일단 그 공봉숙 당시 검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5: 네.
4: 사안의 경중 비춰 공조의 이행을 기대 어렵다.
5: 네.
4: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에서 한동훈 의원의 딸의 책이 얼마나 팔렸냐 이걸 경찰이 요청한 건데.
5: 중요한 게 아니죠.
4: 판매 부수를 아마 이제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5: 네. 네.
4: 이거 미국 사법 당국이 이런 거 안 해준다. 왜냐하면 경미하니까
5: 네.
4: 책 가격도 그렇고 사실 그게 뭐 아마 많이 팔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겠죠.
5: 네.
4: 미국이 범죄 피해액 상당 네. 범행 정도가 심각할 때 요때
5: 네.
4: 공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네. 한다. 이게 이제 공봉숙 검사의 주장이에요.
5: 자의적 판단이고 그 책이 얼마나 판매됐는지도 본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4: 예.
5: 조사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책이 0.99달러라는 책 값이 중요한 거고
4: 예.
5: 그걸 그 책이 만들어진 게 남의 자료를 갖고 베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4: 예.
5: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저작권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그걸 책까지 판매한 불법적 판매까지 했으니까 이건 형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4: 예.
5: 이 문제를 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덮습니까?
4: 지금 의원님은 그러면 당시 네.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또는
5: 당연히 눈치 봤겠죠.
4: 불편한 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 사법공조 요청을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5: 그렇죠. 송경호 지검장 중앙지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4: 네?
5: 바로 한동훈 임명했지 않습니까?
4: 예. 알겠습니다.
5: 다 못 뻔하지 않습니까?
4: 홍봉숙 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5: 네.
4: 가게에서 누군가 내 우산을 가져갔는데
5: 네.
4: 이거를 고발을 하고

0: 이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날 날짜에 모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걸 해주겠냐. 왜냐면 사안이 경미하고.
1: 역으로 뒤집어서 묻고 싶은데요. 그 사건이 거의 비슷한 사건이 조국 대표 딸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무려 70번을 했습니다. 이 그렇게 완전히 샅샅이 먼지 털듯이 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야 검찰이 앞장서서 가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주무부처 장관은
0: 말씀이시군요.
1: 그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형평성의 원칙, 공정의 원칙 정말 완전히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허위 스펙을 쌓은 건 공정한 것인가요? 불공정하게 허위 스펙을 쌓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0: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조국 원장이죠. 조국 원장의 딸은 그 허위 스펙이 실제 입시에 이용이 됐고 한동훈 의원의 딸은 사실은 대입 전이기 때문에 허위 스펙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성에서
1: 좀 다르다. 그건 본인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그건 엄연히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동훈 딸의 경우에는
0: 여긴 사용이 안 됐다고
1: 그리고
0: 하는데
1: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 본인이 이번에 자기가 99% 저작권하면서 아 0.99달러 저작권하면서 이거 값싼 저작권료로 오히려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동훈 의원이 처음으로 본인의 가족과 그 본인 자신의 범죄 혐의 중에서 처음으로 딱 한마디 했는데 저는 꼬리가 밟혔다.
0: 꼬리가 밟혔다.
1: 예, 범죄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0: 예.
1: 딸의 범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0.99달러는 책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마존에서 딸이 베껴서 쓴 전자책을 판매한 가격이지 저작권료가 아니에요.
0: 예.
1: 그리고 자기가 저작권자하고 협의를 합의했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그 저작권자하고 어떻게 합의했다는 건지 밝혀야죠.
0: 그걸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1: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딸이 논문 대필 이런 조작 사건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벤슨이라는 분, 너무 그 딸이 낸 그 문서에 저작자에 벤슨이라고 써 있어요. 그 본인도 인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의했고 협의했는지 밝히잖아요.
0: 두 건입니다. 아마존에서 한 거는
1: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아마존에서 얘기된 건 전자책 이게 중학생을 위한 수학 문제풀이 기학 문제풀이 집이에요. 두 권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벤슨이 말한 거는 다른 몇 가지의 논문 물론 한 의원은 에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논문들 학술지에 소개됐다는
1: 논문 사이트에 엄연히 게재를 한 겁니다.
0: 요거고 지금 전자책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 주장은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는 건데.
1: 아, 승낙을 받았으면 문서상의 형태나 얼마나 돈을 지불했거나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밝히지 못해요.
0: 알겠습니다. 그걸 밝히라는 말씀이시고요.
1: 밝혀야죠 당연히. 그리고 벤슨과는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거 밝혀야죠. 그리고 또 앱 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 200달러인가 뭐 주고 한 거다. 처음에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딸이. 그것도 밝혀야죠.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스펙으로 쌓으려고 합니까? 이게 가장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0: 앞서 이제 저희 뉴스 연구소에서 한동훈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은 이런 부분에 딸이 허위 스펙을 쌓든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개입됐다는 건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합니다.
1: 아니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고요. 이 법적으로도 국제 형사 사법 공조 법상에서도 이 공조를 요청한 경우 절차를 검찰의 절차와 더불어서 법무부의 판단 이 공조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판단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 충돌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 충돌 때문에 본인들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거라도 나와줘야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해야죠.
0: 일단 공봉숙 검사가 계속 얘기한 건 당시 불송부를 그러니까 사법 공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봉숙 검사
1: 그렇다
0: 주장은
1: 하더라도 법무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0: 라고 했다.
1: 법적으로는.
0: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 허위 스펙 논문 대필 같은 경우 이거는 한동훈 의원 측의 주장은 한동훈 의원이 개입된 건 아니지 않느냐. 딸이 법무부 장관이고 딸이 의원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그러면 조국 딸은 조국 당의 대표, 조국 대표 딸이 표창 받은 것은 한동훈 그 조국 딸이 아니 조국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거기에는 정경심 씨가 개입이 돼 있죠. 동양대 표창의 경우에는
1: 당시에 검찰에 그 조국 대표를 또 수사 담당했죠. 직접 자기가 수사해서 탈탈 떨었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런데다가 자기 딸 사건에

0: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1: 예.
0: 당연히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져야죠.
1: 예.
0: 공직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고 대응했는지 책임을 져야 되고 법상으로도 법무부에 예. 판단이 제시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 판단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까?
1: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탈탈 털었던 것처럼
0: 예.
1: 본인도 그렇게 공개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냐.
0: 그렇죠.
1: 이런 말씀이시죠.
0: 기준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1: 예.
0: 남을 사냥할 때는 자기 가족으로 그게 향했을 때는 180도 달라지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한동훈 의원은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에는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 예. 표절 예방 교육 관련돼서 법안 그런 활동을 했는데 예. 관련 똑같은 내용이 김민석 대표에 가까운 강득구원이 발의를 내고 예. 김민석 대표도 공동 발의자에 올렸다.
0: 예.
1: 이거야말로 아버지가 아들 일을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예. 의혹적입니다.
0: 우리가 민생 현장에서
1: 예.
0: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시민들 속에서
1: 예. 예,
0: 제안을 받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안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1: 예.
0: 예, 그거 오히려 좋은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라면은 얼마든지 그것이 그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가면 더욱더 좋은 일이죠.
1: 예.
0: 김민석 대표는 그것도 그 아들이 박덕구 의원한테 한 것조차도 몰랐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이 좋은 법안을 만들려는 얘기에서 노력했다면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그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1: 이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적하는 예. 쪽에서는
0: 예.
1: 법안을 이 내용이 법안에 발의됐다는 스펙용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건 의혹일 뿐이고요.
1: 예.
0: 아무런 근거도 없이 뇌피셜 아니겠습니까?
1: 예.
0: 예. 오히려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이 정도 사안이면은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법안은 이제 그 지난 21대 국회에서 예, 확정되지 못하고
1: 예.
0: 예, 또 자동 폐기돼서 예,
1: 보면
0: 안 됐지만은
1: 정치인들의 예. 자녀들의 스펙 쌓기 용에. 부모가 혹시 관여했나
0: 예.
1: 또는 부모가 관여했는 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예. 혹시 관여하지
0: 제가
1: 않았을까
0: 똑같은 사안이
1: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논다 할지라도
1: 예.
0: 오히려 김민석 대표 아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1: 예.
0: 예. 그 한동훈 의원의 딸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허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남의 자료를 베껴 쓴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런데 딸도 중학생을 예? 위한 기하학 문제 풀이집인데
0: 예.
1: 그 중학생들을 위해서
0: 그걸 판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라고 하면 또
0: 남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와, 잘했다 칭찬 받죠. 남의 것을 베껴서
1: 예.
0: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팔아먹기까지 해요.
1: 알겠습니다. 일단 예. 뭐 다만 그 당시 아마존에 판 책은
0: 예.
1: 사회적 봉사단체 사회적 약자들 위한 봉사단체 활동에서 팔았는데 그걸 굳이 왜 아마존에서 파느냐
0: 예.
1: 국내 그런 이제 지적은 있었다는 점을 예. 또 말씀을 드리고요.
0: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예. 상업적인 쇼핑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거기서 판매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0: 예. 예.
1: 문제 끌고 와서 네. 여러 이제 검찰 개혁이 너무 거칠게 잘못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너무 거칠고 꼭 역사적 비극을 이렇게 소환해야 되느냐라는
0: 네.
1: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인 입으로 무슨 팩트 하는데
1: 네.
0: 아무것도. 노무현 대통령 본인께서 당시 조사받을 당시에 처음 알았다 그랬어요.
1: 예.
0: 본인은 시계를 받은 일도 자기 손으로 돈을 받은 일도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검찰이 제기했던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한 상황에서 갑자기 논두렁 시계가 터져 나오고
1: 예.
0: 모든 막 그 악마와 마녀 사냥이 막 이루어지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의 비극입니까? 이 역사의 비극을 지금 소환해가지고
1: 예.
0: 저렇게 그 난도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권영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보십시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어떻게 이런 비극을 소환할 수 있느냐. 이건 정치를 떠나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1: 일단 뭐 사실 역사적 비극적인 일을 그렇게 소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0: 네.
1: 시계 관련돼서는
0: 네.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까운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에서
0: 네.
1: 가까운 사람이 노전 대통령 각고사를 받았고 화가 나서 망치로 부숴버렸다라고.
0: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 그 가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동훈 의원이 거짓말하는데 무슨 3억입니까?

0: 예.
1: 그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저작 검찰에 확실히 우두머리 다운 행태를 하고 있는데 예. 자기 마음대로 뇌피셜로 가격까지 저작을 해요.
0: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하니까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1: 아,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0: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 일단 국민의힘 주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1: 네.
0: 지난 10일 대구에서 오래된 상가의 2층 천정이 무너지면서 네. 어르신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고요. 9명은 네. 병원에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 그 시간에 골프를 쳤다. 네.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죠. 네.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뭐 예지력을 가진 전제도 아니고 네. 뭐 사고를 미리 알고 알았다면 물론 그 골프를 안 치셨겠죠. 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보고를 받아서
0: 예.
1: 보니까 이제 상황을 보고 받고 다행히 천장이 무너져서 내려앉았지만은 경미한 사고였고 경상자가 이제 좀 발생했다.
0: 예.
1: 이거 보고 받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난 그 트럼프와의 그 정상회담에서
0: 예.
1: 다음번에는 골프 회동을 하자. 그렇게 트럼프하고 얘기를 주고받았고 본인도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본인도 골프 연습 좀 해야겠다.
0: 예.
1: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아주 잘 칩니다.
0: 예.
1: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도 이걸 휘둘러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습 좀 하고 가야죠.
0: 예.
1: 또 더구나 사적 일정이에요. 사적 일정으로 그 휴일 날 그 일정 잡아서 골프 친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0: 예.
1: 이거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야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서 저희 뉴스연구소 패널들도 대통령이 휴일에 골프 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그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해당 사고는 대통령이 골프를 중단할 만한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뭐 윤석열 정부나 또는 박근혜 정부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통령 대체 뭐 했냐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았냐 그런 의견을 해요.
1: 그 정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 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허구한 날 술 먹고 출근도 늦게 하고 그때 단 한마디 대통령한테 고언이나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0: 비서관이었다는
1: 그렇죠.
0: 말씀이시군요.
1: 대통령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런 말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0: 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 의원에 대해서 일단 그렇다고 말씀. 주진 의원에 대해서도 화를 좀 내셔가지고.
1: 주진 의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0: 일단 한동훈 의원한테 화를 내셨고 흥분하셨고 주진 의원도 좀 흥분하시네요. 그러면 이문정 검사.
1: 검찰 출신들이 하는 게 도저히.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짓을 하는 거예요. 전부 하는 거 보십시오.
0: 예.
1: 국회에서 지금 그 주진 의원도 하는 행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0: 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제목 뽑기는 쉬워도 이게
1: 예.
0: 꼭 바람직하라는 생각은 제가 좀 하고
1: 아니 그 보는 행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예.
1: 물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0: 예. 예. 개인적인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요.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이문정 수사관 공소청장이죠. 지금 광주 공소청장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 또 김용민 의원 등이 계속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친윤이고 검찰 주지자이기 때문에 검찰과 완전히 분리해서 개혁돼야 될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당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0: 예.
1: 여당의 정치인에게는 대통령께서 텔레그램 다 열어놓고 있고 다 듣고 대화 나누십니다. 얼마든지 그 대통령에게 증언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돼 있어요.
0: 예.
1: 물론 당대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0: 예.
1: 그럼 여당의 정치인이면은 공론화 하기 전에 SNS나 그 언론 자기가 잘하는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 제기를 좋아. 언론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0: 예.
1: 대통령이 그래서 추가 검증 지시했고 또 밝혀졌어요.
0: 예.
1: 그랬으면 이제 청문회 일정까지 잡혔으면은 청문회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0: 예.
1: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0: 예.
1: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추가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제는 그런 생각이고요. 당대표께서도 지금 아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거의 지금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이문정.
0: 이 검사부터 해서
1: 광주지방 중수청장 중수청장이 됐죠. 지방 중수청장인데 자기 상관 아닙니까? 상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 직접 거론하고 뭐 본인을 증인으로 내달라 뭐 이런 이건 있을

0: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정치 예.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질 하려고 중수청장 갔습니까?
1: 예.
0: 수사를 해야지.
1: 예. 임은정 검사의 그런 야, 자꾸 저기 검사가 입에 붙어가지고 예.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그렇죠. 예. 지금 예. 뭐 모습도 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0: 그래서 뭐 김영진 행안위 위원장님도 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윤호중 장관께서는 이제 고심 끝에 이제 감찰 지시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1: 예. 네. 일각에서는 상부에 대해서 내부에서 밑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0: 그럼요.
1: 그런데 예. 그걸 감찰까지 지시하는 게 그러니까 아, 적절 부적절에 대한 예. 의견은 표할 수 있지만 예. 감찰까지 지시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지적을 해요.
0: 여러 차례 말이 나오니까 예. 결국 이제 고민 끝에 그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예.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은 상당히 세더라고요.
0: 예, 예.
1: 표현이 이제 예. 예산은 서민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고
0: 네.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경기도 지사를 적시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요.
1: 예.
0: 뭐 여러 곳에서 예, 서민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들
1: 예.
0: 이런 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1: 예.
0: 이런 말씀을 한 것이고요. 좀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정부들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다 예. 보니까 이제 공여 지책으로 예산을 이제 지어 짤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1: 예.
0: 민생 예산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지키자
1: 예. 네,
0: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1: 아 이거 그러니까 딱 추미애 지사를 예. 특정하진 않았다고 보신 건데 누구나 볼 때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가혹하고 몇만 원 안 하는 복지예산을 꺼리낌없이 삭감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건 사실
0: 다른
1: 추미애 경기도지사밖에 없어요.
0: 그 민생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거 예. 삭감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매칭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없어서
1: 예.
0: 이렇게면 하고 싶어도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러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1: 예,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지사 특정한 것 같이 보시는 예. 추미애 예. 지사를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최근 경기도가 그러니까 예. 비상 추미애 지사가 비상 재정 상황을 선언하고
0: 네.
1: 추경 예산 등을 삭감해서 9월 이후에 네.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0: 네.
1: 어린이집 예산도 줄어서 얼마 전에는 보육교사들이 경기도청 네.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경기도 그 의회하고 지금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1: 예.
0: 의회에서는 그래도 민생 예산으로 그래도 4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200억까지도 물러섰더라고요. 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60억 정도
1: 예.
0: 예, 그 정도 지금까지밖에 안 된다 예산상 그래서 이건 좀 더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1: 예,
0: 예 그 경기도 의회도 절반으로 물러선 만큼 추미애 지사도 좀 그 부분은 좀 합의해서
1: 예.
0: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사실 민주당 내 예. 일부의 목소리는 그런 겁니다. 추미애 예. 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황이랄지 경기도 민생은 챙기지 않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공격에 몰두하는 건 아니냐
0: 예.
1: 이 주장이에요. 민주당 아니, 뭐. 내에서도 좀 반발이 예. 반발이라면 불만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불만이 그러니까, 많은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추미애 경기도 지사도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건
1: 예.
0: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 다만 이제 경기도 지사니까 도정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김지용
1: 예.
0: 중수청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본인께서 이제 다 얘기하셨으니까 이제는 지켜보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되는 저희가 뭐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1: 예.
0: 그 중에서 문제 되면은 자격이 없으면은 당연히 임명 못 하는 거죠. 그 청문회라는 공론의 자리에서 국민적
1: 예.
0: 검증의 자리에서 검증하자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청문회 전에 이제 비난하고 이런 것은 자제하자
1: 예.
0: 그런 취지입니다.
1: 사실 대통령이 예. 김종 후보자 얘기가 나오니까 추가 검증을 지시해서
0: 추가 예, 예.
1: 검증에도 친윤이 아니다고
0: 예.
1: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제 몇몇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지사가 계속
0: 예.
1: 비토를 했었고요.
0: 그런데
1: 예. 예. 일부 저희 얘기들은 많은 분들이
0: 예.
1: 민주당의 그 수많은 친명 의원들이
0: 예.
1: 강경 지지층의
0: 예.
1: 눈치를 보느라고
0: 예.
1: 대통령 주장에 맞춰서 이걸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0: 예.
1: 지적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예.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저 그 김민석 대표도 계속 이번 정기 국감에 예. 대해서는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을 강조하는 상황이에요.
1: 예.
0: 국민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얘기한 검찰개혁, 중수청 문제 이렇게 해서 이 민생과 민생은 예. 뒷전인 채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싸움만 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거 아닙니까? 이걸 우려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자제하면서 얼마든지 소통의 통로가 있으니까.

0: 이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해도 되고 직언해도 얼마든지 좋은데 더 이상 네. 그걸 외부에 표출하지는 말자. 네.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는 따라줘야죠. 당대표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1: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조계원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도시 바이오, AI,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4: 대표님, 우리도 AI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5: 그러게.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6: 현업 전문가 AI 훈련 코치가 직접 찾아갑니다. AI 도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로드맵부터 현장 문제를 풀어가는 맞춤형 직무 훈련까지 기업 비용 부담 없이 AI 도입의 시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센터 참여 문의 1644-8000. 이 캠페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7: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그려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1: 예,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마주할 사건은 경기 광주 공무원의 아내 살인 사건입니다. 지난달 1일 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을 나서던 여성이 오토바이 헬멧 쓴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남성은 바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었고요.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 손수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8: 네, 9월 1일 아침 7시 15분 경이었는데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예. 피해 여성은 5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현관문을 나왔다가 계단에 숨어있던 가해 남성에게 살해된 건데요.
1: 예.
8: 당시 영상이 남아있어요. 살해 장면은 아닙니다만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남성이 헬멧을 쓴 채로 그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남아있고요.
1: 예.
8: 그리고 살해 후에 나와서 도주하는 장면 역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흉기로 무려 28차례나 찔린 끔찍한 살인이었는데요.
1: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오토바이를 네. 타고 마치 배달하는 분인 양 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가는 거죠?
8: 그렇습니다. 예. 살인 장면은 계단에서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예. 들어오고 나오는 거는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경찰이 CCTV 영상과 또 송신수사로 용의자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4시간 20분 정도 지난 시간에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범인을 붙잡았는데
1: 예.
8: 놀랍게도 당시에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거였습니다.
1: 예.
8: 이 남편 우정직 공무원이었어요. 다행히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1: 딸 앞에서
8: 네.
1: 부인을 살해한 거군요.
8: 딸을 다 봤어요.
1: 예.
8: 네. 그런데 오토바이 헬멧을 남성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라고는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만
1: 예.
8: 현장을 정확히 보고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보복살인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아동학대 등으로 남편을 기소했고요.
1: 예.
8: 그런데 이 사건 단순히 흉악하고 흉측하고 끔찍한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되짚어보고 함께 고민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예.
8: 네. 하나하나 좀
1: 하나하나 짚어보죠.
8: 그럴까요? 예. 예. 여러

0: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벌어지는 보복성 범죄잖아요.
1: 예.
0: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혼인 무효 소송 중에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또 아내를 납치했던 남성이 붙잡혔거든요.
1: 여기도 이제 이혼 소송 관련돼서.
0: 네, 그렇습니다. 예. 혼인 무효 소송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폭력 후에 일어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1: 예.
0: 최근 4년 동안에 330여 건이나 발생했거든요.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1: 가정폭력이 심해지고 반복됐다. 네. 그럼 전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0: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또 세 번째는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된 가정폭력이 여러 가지 가정 간의 분쟁과 그리고 또 이혼소송의 원인이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 거실에 설치된 홈캠에 정말 자세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1: 예.
0: 특히 당시에 어린 딸이 바로 옆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 남편이 매일 술 마시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반복하고 아내에게 침 뱉고 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또
1: 예.
0: 단돈 몇천 원 몇백 원에 집착하면서 괴롭히고 이런 모습이 다 남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홈캠이 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예.
0: 어제도요.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생후 2개월 딸이 숨진 사건이 있는데 이때 딸이 숨지자마자 집에 있던 홈캠 영상을 삭제한 아빠가 긴급 체포됐거든요.
1: 예.
0: 홈캠이 범죄의 증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1: 홈캠이 좀 많아지고 또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는 홈캠이 CCTV가 네. 되는 셈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또 네 번째는 이 피해자 가정폭력 때문에 도망쳐서 석 달 전부터 동생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받긴 했어요. 즉 임시 보호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이 금지됐고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면
1: 예.
0: 안 되는 거죠. 못하는
1: 예.
0: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경비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
1: 예. 이게
0: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적은 겁니다. 원고 이혼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아내가.
1: 예.
0: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남편한테 우편으로 가서 전달이 된 거예요.
1: 아, 이혼 또 상대자가
0: 네.
1: 남편인데
0: 네.
1: 이 법무법인에서 소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원고의 주소가 나온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도망쳐서 몰래 숨어 사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오죽했으면 도망쳤겠냐. 오죽했으면 몰래 떨어져 살겠냐.
1: 예.
0: 그런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자기 주소를 적어야 했고 이게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남편에게 노출됐기 때문에 이게 살해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1: 예.
0: 이런 제도적인 허점도 살펴보고 개선해야 되겠고요.
1: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엄마가 죽었고 아빠는 살인범입니다.
1: 예.
0: 이게 아이 혼자 남은 거거든요. 게다가 살인 장면을 직접 보고 기억도 합니다. 이거
1: 예.
0: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민거리를 주는 사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 아내가 거듭된 폭력에 남편의 거듭된 폭력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범행 동기다. 이게 이제 피의자 남편의
0: 네.
1: 주장이죠.
0: 그렇습니다. 별것도 중에 이혼 소장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혼하자, 이혼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고
1: 예.
0: 여기에서 결과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나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라는 생각에 앙심품 없다라고 스스로 밝혔는데요. 이혼 소장 받은 다음에 살인을 결심하고 3주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소에 찾아가서 직접 사는지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1: 예.
0: 또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미리 알아내서 진입을 했을 것이고요. 또 피해자의 출근 시간, 그날 움직임, 같이 누가 있는지, 경찰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것까지 파악해서 그날을 골라서 흉기 두 자루를 가지고 계단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공격을 했을 겁니다.
1: 완전 계획된 범죄군요.
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난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 예.
0: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은요. 이 남편, 이 가해자 그동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줬던 것과 실제로 집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것인데 그동안에도 부부간의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동안 그래도 잘 해결되면서 넘어오고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1: 예.
0: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1: 뭔가 뭐 싸우고 그러면 주변에 얘기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0: 네.
1: 일단 주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도 안 봤는데
0: 네.
1: 사실은 나중에 이 남편이 엄청난 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0: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 갈등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1: 예.
0: 네,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는 뭐 당연히 가정 폭력이 원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 거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은
1: 예.
0: 이 가정 폭력의 원인이 뭐냐 또는 이 가정 폭력의 특징이 뭐냐
1: 예.
0: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술입니다. 남편이 이 홈캠 영상을 보면은요 남편이 퇴근하면 거의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0: 술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1: 예.
0: 뭐 아, 너무 관대하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관대한 것 같아요.
1: 예.
0: 특히 집에서 마시는 술, 퇴근 후에 집에서 마시는 술에 대해서도 술 너무나 관대해요. 이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거든요.
1: 예.
0: 뭐 이런 낭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정폭력에서는 상당히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고요. 또한 두 번.

0: 가해자는 이 남편은 너무 지나쳤어요. 주변 사람들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아내의 친한 친구가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부부 돈 때문에 계속 싸웠다.
1: 예.
0: 특히 아이가 생긴 다음에 지출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많이 싸웠고 심지어 예. 아기 100일 때 사진 찍고 200일 때 사진 찍고 그 촬영 비용 가지고도 싸웠다.
1: 예.
0: 네, 주변에서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부부 간의 갈등이 컸고 남편이 돈 문제를 가지고 아내에게 좀 뭐라고 많이 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홈캠에 기록된 건 폭행 장면도 많이 나왔고요.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아내가 이제 3개월 전 집을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그때 특히 아이 장난감 때문에 갈등이 네. 커졌는데 이 홈캠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아이가 거품 스프레이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사준 겁니다.
1: 예.
0: 근데 이거 왜 몇천 원 낭비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믿기 힘들 정도로 분노를 했거든요.
1: 예.
0: 폭언도 퍼붓고 아내가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나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규정에 따라서 출동을 해서 직접 대면을 하고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요 적극적으로 그 다음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1: 예.
0: 이게 남편이 공무원이잖아요. 우정직 예.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무원 신분에 문제 생길까 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 남편이랑 네. 같이 사는데
0: 네네.
1: 이 뭔가 폭력, 가정 내 폭력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받으면 본인이 또 남편을 네. 그렇게 한게 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0: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또 뭔가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가정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다.
1: 예.
0: 이런 걱정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과 5월에 이 남편이 특수협박 또 폭행 등의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됐거든요.
1: 예.
0: 근데 그 후에 법원으로부터 100m 내에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전기통신 이용해서 연락하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아라.
1: 예.
0: 이런 임시보호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 홈캠 영상들을 공개했는데 사실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것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1: 저도 관련 영상을 좀 봤는데
0: 네.
1: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더구나 아이 앞에서 홈캠에 찍힌 영상들은 이 피해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 앞에서 네. 엄마를 다그치고 뭐라고 하고 이게 좀, 네. 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0: 사실 지금 앵커께서는 다그쳤다라고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1: 예.
0: 이걸 다그쳤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1: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상스러워요.
1: 예.
0: 너무 거칠고
1: 예. 사실 흉기를 든 모습도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아이 예. 옆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런 모습들.
1: 예.
0: 이거는요. 피해자가 5월 말에 자신의 친동생에게 USB를 줬는데 여기에 담긴 파일들입니다. 이게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1: 예.
0: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건데요. 홈캠 영상 파일 무려 4,100여 개가 있습니다.
1: 예.
0: 이거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이 남편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 아내에게 욕설하고 폭언하고 칼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예, 특히 가장 많이 나온 게 돈 얘기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큰 돈도 아니고 몇천 원, 몇백 원 가지고 또 집착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1: 예.
0: 아이 장난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거품 스프레이 이거 샀다고 화내다가 갑자기 또 바닥에 침을 퇴 뱉고요.
1: 예.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그 홈캠 영상이
0: 네.
1: 방송에 나왔던 홈캠 영상이 나오는데요. 저 모습입니다. 근데 소리까지 다 녹음이 돼 있어요.
0: 네, 심지어 좀 네, 정말
1: 듣다 보면 예. 참 어떻게 저거는 이혼의 증거가 아니라 고소의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을 법한
0: 네네 예.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1: 예.
0: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이가 정말 바로 옆에 있거든요.
1: 예.
0: 또 다 듣는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또 영상 중에는 참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꽤 있는데요.
1: 예.
0: 갑자기 막 화를 내다가 바닥에 침을 탁 뱉습니다. 그러더니 예. 아내한테 가서 핥으라고 바닥을 핥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 예.
0: 더 이상한 거는 아내가 당연히 안 하죠. 못 하죠. 또 자기가 가서 또 자기가 뱉은 침을 또 핥아요.
1: 예.
0: 그러고선 나는 하는데도 왜 못 하냐. 또 직접 몸에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1: 예.
0: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1: 예.
0: 그리고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여자 몇백 명 만났을 거다. 내가 결혼으로 얻은 게 없다. 내 결혼한 게 잘못이다.
1: 예.
0: 이러면서 또 아내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1: 실제로 돈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0: 네.
1: 알고 보면은 사실 아내에게 생활비도 그렇게 많이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남편은 할 거 다 하면서 한 달에 75만 원 줬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다 통제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이 남녀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피해자다.
1: 예.
0: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전제에서 아내를 괴롭힌 건데 자기 스스로를 ATM기 그러니까 현금 자동 인출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남자들이 불쌍하다.

0: 예. 내가 결혼의 희생자이고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아내가 나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0: 네네,
1: 참다 못해서. 예.
0: 네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데 돈에 집착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1: 예.
0: 이거 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1: 예.
0: 특히 자기 양가 부모를 이제 거지라고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 돈 없으면 부모로도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1: 예.
0: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도움되는 사람한테는 호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대적일 수도 있다.
1: 예.
0: 이런 모습들. 이 가해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예. 생활고로 내가 아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1: 예.
0: 이 아들이 술 마셔서 미친놈이 됐고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간 거다. 처벌받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 예.
0: 아무튼 이렇게 모든 관계를 이해타산에 따라서 금전에 따라서 계산하던 남편이 결혼한 후에 이제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 아내 폭군처럼 굴고 수세수를 풀어오다가 아내가 결국은 집을 나가고 이혼소송 제기하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죽여버린 거다.
1: 예.
0: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특히 유치장에서 하루 보낸 다음에 집으로 와서 직장 동료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도 아내 험담하고요.
1: 예.
0: 통신소 통해가지고 위치 확인하려 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1: 아내가 집을 나간 다음에 네. 연락처도 감추고 주소도 밝히지 않으니까
0: 네.
1: 이 남편이 흥신소까지 동원했었군요.
0: 동원하려고 생각했다.
1: 아, 동원하려고 생각했다.
0: 그런데 네. 그런 사람한테 이혼 소장이 딱 오면서 더 화를 이제 돋구면서 주소까지 공개가 되니까.
1: 봤는데 이혼소장에 예. 원고의 주소가 적혀있었다.
0: 예, 그렇다면 이거는 뭐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1: 예.
0: 이때도 또 자기 동료한테 돈 얘기를 해요. 이게 범행의 예고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내가 2억 모아놨다.
1: 예.
0: 근데 내가 혼자 죽으면 이 2억 아내한테 다 가는 거 아니냐. 나 억울하다. 내가 아내 빚도 갚아주고 결혼할 때 신혼여행 스튜디오 예. 촬영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다 해줬는데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절대 혼자서 안 죽을 거다.
1: 예.
0: 이게 범행의 예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돈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또 홈킹 영상 보면은요.
1: 예.
0: 나는 자살할 계획도 짰다. 나 너 죽고 나 죽을 거 할 거다. 나 결혼할 때 그렇게 우습게 본 거 다 돌려줄 거다. 나는 내 인생 다 버려가면서 결혼했다. 이러면서 돈과 결혼 생활을 결부해가지고 내가 피해봤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 사실 저도 그 영상들을 홈캠에 찍힌 이 남편이 부인을 학대하는 영상을 봤는데
0: 네.
1: 아유,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은 예. 이미 피해자가 돼서 남편에게 살해당했고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또 커서 딸이 또 보게 된다면 어떨지
0: 그러니까요.
1: 딸은 안 봐야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내는 사실 작년 예. 3월부터 경찰에 계속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이 남편의 흉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0: 네, 특히 세 번째 신고 후에 이제 아내가 이제 대면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뺨을 때렸다.
1: 예.
0: 흉기를 들고 또 칼을 들고 누구 한 명 죽어야 이거는 끝난다.
1: 예.
0: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당시 경찰이 정식 이제 접수와 사건 진행을 권했거든요.
1: 예.
0: 하지만 좀 망설였습니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인데 실제로 이 가정폭력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떤 가정생활의 어떤 금전적인 그런 걱정보다도 먼저 예. 나왔던 게 이러면 보복할 거다. 이러면 정말 보복 곧바로 할 것 같다. 이게 무서워서
1: 그렇게 돈돈거리는데 네. 만약에 뭐 정직이든 감봉이든 받게 되면 어떤 보복을 할지 두렵다.
0: 그러니까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런 위험만 있어도 예. 피해가 나한테 올 거다 이런 걱정 때문에 정식 접수를 하지 않았고요.
1: 예.
0: 그러면서 스마트워치만 받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가정폭력이 벌어졌고 이때 경찰이 출동했는데 남편이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제 반려가 됐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이유는 이때도 아내가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빼고 공무집행방해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는
1: 예.
0: 이거를 이제 돌려보낸 건데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도 아니고 칼 들고 한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특수협박인데 그리고 또 반복됐는데 이런 모습들이
1: 예.
0: 그런데 이걸 왜 뺐을까? 단순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빼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경찰도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1: 예.
0: 이 부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남편이 공격할 때 또 워치를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살해당했거든요.
1: 예.
0: 박수태님 혹시 스마트워치 차보신 적은 없을 테고
1: 예.
0: 본 적은 있나요?
1: 아니 저

0: 이런 그 뭐죠? 접근 금지나 쓰는 이 스마트워치는 본 적도 없어요.
1: 이게 그냥 시계예요. 전자시계 같은 건데 이게 자동으로 누군가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알려주는 그런 기계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엄청 커가지고 이것 딱 눈에 좀 띄었는데 이제는 뭐 아주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동으로 신고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자발찌 아시잖아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거는 차고 있으면은 그 사람 이동이 다 확인이 됩니다.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이미 활용되고 있고.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임시조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걸 왜 도입하지 않았느냐. 허위 가정폭력 신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전략적으로 허위 신고를 누적하고 축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0: 사실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스토킹도 그렇고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지금 같은 이혼 소송에 있는 남편이 이제 부인을 뭐 흉기로 해하려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분들이 안 지키고 접근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스마트워치로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1: 그렇습니다. 뭐
0: 사실 좋은 거는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위치 정보가 자동 발신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피하기가 더 쉽잖아요, 사실은.
1: 네, 네, 그렇죠. 그래도 고민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과도한 제한 아니냐 그런 지적도 당장 나올 수가 있는데.
0: 물론 이제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좀 과할 수가 있겠죠.
1: 네, 네.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흉악한 사건 소개해 드릴 때는 좀 이런 거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좀 약간 좀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조금 이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가 또 힘을 얻을 수 있겠죠.
0: 접근 금지 명령 내리고 스마트워치 보급하지만 안 지키고 스마트워치는 사실은 어쨌든 본 다음에 해야 되니까 늦을 수밖에 없고.
1: 그러니까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바로 출동한다. 빨리 올 수 있다. 전화 전화 걸지 않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내가 신고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좀 살펴보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주소가 노출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2025년에 법이 하나 개정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민사소송법인데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게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서 이 개인정보 기재 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울 수 있습니다.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해야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0: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면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공개된 거잖아요.
1: 이 사건의 경우도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요거에 도입된 지 그래도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른 게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법원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라고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만들거나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소를 늘 중요시 얘기했는데 주소지 없는 사람도 많고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1: 뭐 동일성 파악에도 중요하겠죠.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서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예,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3: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4: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5: 이문세의 옛사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는. 사랑은 지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내일의 사랑은 설레겠지요. 하지만 어제의 사랑은 노래가 됩니다. 언제까지나 닳지 않는 어제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왠지 그 대답을 노래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없는 흰 눈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래에 의한 임희윤 음악평론가였습니다.
6: 가장 푸릇푸릇했던 그때, 청바지에 통기타,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시절 그 팝송들. If a picture paints a face.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채워줄 시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 매일 낮 12시 5분 유지수의 해피송.
7: 생활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소나기나 비 예보가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제주도와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남 서부에도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예상돼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은 29.6도의 낮 기온을 기록하면서 10월 중순 기준으로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약간 낮지만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수원과 춘천, 충주와 세종, 대구와 부산 27도, 전주 2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8: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9: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8: 밥은 먹었어?

0: 별일 없지?
1: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8: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7: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9: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7: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난히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달리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있죠. 누구나 이렇게 저마다의 재능을 하나씩은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요긴한 재능은 꾸준함이라는 재능이다 라고 말이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 순간을 견뎌내면서 계속하는 능력. 그거야말로 탁월한 재능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동감하시죠? 달인이나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두 오랫동안 꾸준히 반복한 덕분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텐데요. 매일 이 시간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라디오의 장인들, 네, 듣고 계시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입주 1445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